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일생일대 중요한 승부를 앞둔 긴장되는 저녁이기도 할 텐데요. 하루 중 그 어떤 때이든 음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6월 25일 목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 1번 중에서 모닝 무드, 아침 기분이었습니다.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끔 방송하다 보면 세계 곳곳

곳에서 사연을 주실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은 지금 여기는 저녁이에요. 하루를 마치면서 저녁 먹으면서 함께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낮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럴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난 이 아침에 저 저녁을 좀 빌려오고 싶다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저의 마음

아침에 저의 아주 힘찬 기운을 다 보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힘이 좀 필요하신 분들, 저의 에너지를 좀 받아주세요. 가정음악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 열려 있어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죠. 문자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모차르트 플루트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쾌일 작품 번호 299 중에서 2악장 안단티노입니다. 이레나 그라프나워의 플루트, 마리아 그라프의 하프, 네빌 마리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플룻과 하프를 위한 협주곡 C장조 쾌엘 작품 번호 299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였습니다. 이레나 그라프나워의 플룻, 마리아 그라프의 하프, 네빌 마리노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얼마 전에 0497 쓰는 분이 임시 보호하던 강아지 미국으로 입양시킨다고 하면서 그날 애매모호한 날씨가 참 딱이다 하시며 청하셨던 곡

모리스 라벨의 슈도 물의 유희,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나저나 멀리 떠난 강아지는 물 설구 낯선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있는지, 물의 유희처럼 아 이것저것 좀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즐겁게 생활하길 또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샤를 복사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대소나타 중에서 3악장입니다. 론도 알레그로, 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페랭 보네아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샤를 복사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대소나타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들으셨어요. 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 페랭 보냐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바탈리아입니다.

1673년 작곡가 하인리히 비버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궁정음악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육제를 앞두고 축제음악을 작곡하라는 주문을 받은 비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육제는 물론 신나게 즐기는 축제였지만 때는 30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스만 제국이 침공해 온다는 소문이 들리며 도시 분위기가 무척 흉흉했거든요. 30년 전쟁 중에 태어난 비버는 전쟁의 참혹함, 불안함을 직접 겪어냈기에 작곡을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러 가지 엇갈리는 감정들은 고스란히 음악에 담겼고요. 8개의 악곡으로 다듬어졌어요. 술과 고기를 즐기는 축제, 사육제를 위한 음악답게 술의 신 바쿠스에게 헌정한다는 문구도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비버는 작품 전체 축제와는 조금 동떨어진 제목을 붙였는데요. 바탈리아,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영어 단어 배틀을 떠올리게 하는 바탈리아, 이탈리아어로 전투,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르네상스 후기에서 바로크 사이에 바탈리아라는 제목의 음악이 유럽에서 종종 등장했는데요. 군인들의 사기를 도둑이 위해서, 전투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묘사하기 위해서, 또 전쟁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담은 음악에 작곡가들은 바탈리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히 1637년에 작곡한 비버의 바탈리아는 바로크 시대에 유행한 바탈리아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곡으로 꼽히는데요. 10개의 성부를 위한 현악 앙상블로 작곡된 이 곡은 서곡 역할을 하는 소나타로 시작해 군인들의 경쾌한 행진, 긴장감이 고조되는 전투 직전의 대치 상황, 치열한 전투, 그리고 희생당한 이들을 애도하는 음악으로 펼쳐집니다. 특히 전투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술을 즐기는 군인들이 고향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묘사한 두 번째 악곡이 유명합니다. 거나하게 취해서 각자 부르고 싶은 노래를 목청껏 불러대는 모습을 실감나게 그려내기 위해 각 성부마다 다른 조성과 박자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면 무조 음악처럼 들리기도 해요. 동시에 여러 조성을 사용하는 시도, 그러니까 20세기 음악가들이 사용한 다조성, 폴리토넬레티라는 개념을 이미 300년 전에 먼저 시도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버의 바탈리아는 시대를 앞서간 파격과 혁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죠.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바탈리아.

였습니다. 모두 8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곡 알렉으로, 두 번째 곡 알렉으로, 방탕하고 떠들썩한 무리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사막장 프레스토, 네 번째 곡 전쟁의 신, 다섯 번째 프레스토, 여섯 번째 곡 아리아, 일곱 번째 곡 전투, 여덟 번째 곡 부상당한 총병들의 탄식입니다. 모니카 허기시 지휘하는 유로피안 커뮤니티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하인리 이그나츠 프란츠 본 비버, 무척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그의 바탈리아, 전투라는 뜻을 가진 곡입니다. 이 곡은 사육제를 위해서 작곡됐지만 사육제라는 축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가적인 의미도 담고 있고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도저히 전쟁을 빼놓고는 이 사육제를 얘기할 수 없다 하는 작곡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레그로, 알레그로. 방탕하고 떠들썩한 무리라는 두 번째 악곡에 이어서 프레스토, 전쟁의 신, 다시 프레스토, 아리아, 전투, 그리고 부상당한 총병들의 탄식으로 이어지는 곡이었습니다. 모니카 허깃이 지휘하는 유러피언 커뮤니티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 바탈리아였습니다. 이번에는 레오 딜리브, 코펠리아 모음곡 중에서 프렐루드와 마주르카 함께 하시죠. 찰스 맥케라스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레오 딜리브의 코펠리아 모음곡 중에서 프렐루드와 마주르카, 찰스 맥크라스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 가정음악에 준비한 책 선물 안내합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책 선물은 만화책입니다. 하얀 콩 만화가의 신간, 이렇게 쉬운 오페라는 처음이지 준비했어요. 이 책은 왠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그려낸 책입니다. 카르멘, 라트라비아타, 돈 조반니, 이렇게 유명한 오페라 12편의 이야기와 감상 포인트는 물론 대표 아리아 음원까지 한 권에 알차게 담았습니다. 오페라 공연장 갈 때 잘 차려입고 가야 되나? 유튜브로 오페라 먼저 공부하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때 있으시죠? 이런 초심자분들을 위한 기초 교양 지식 코너까지 마련돼 있어요. 하얀 콩 만화가의 책, 이렇게 쉬운 오페라는 처음이지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우편번호 포함한 주소, 휴대전화번호까지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추첨해서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칼 마리아 폰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서곡을 듣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곡인데요. 이렇게 쉬운 오페라는 처음이지 책을 보면은 징 슈필의 예로 소개되어 있어요. 징 슈필이 뭐야 싶으신 분들은 또 한번 찾아보시면 지식 하나를 더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입니다.

칼 마리아 폰 베버, 오페라 마탄의 사수 서곡이었습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였어요. 징슈필 그렇게 얘기 안 해주고 가나? 노래 징슈필 연극, 노래 연극, 독일의 민속 음악극을 징슈필이라고 합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집 앞과 보리밭을 들으셨습니다. 이은상 씨, 현재명곡 그 집 앞, 테너 엄정행의 목소리, 박화목 씨, 윤용하곡 보리밭, 소프라노 홍혜경의 음성이었어요. 두 곡 모두 신청곡이었는데요. 9720 쓰는 분께서 모처럼 쉬는 아침 가정음악을 듣고 있으니 행복합니다. 아침에는 안 어울릴까요? 하시면서 엄정행 선생님의 그 집 앞을 청하셨어요. 안 어울리지 않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5013 쓰는 분께서 아 그때 우리 왜 어디 나갈 때 빨리 준비하고 재촉하는 재촉파냐 아니면 그런 좀 야단 맞는 꾸물꾸물파냐 이런 얘기했을 때 5013 쓰는 분이 저는 재촉하기보다 조용히 기다려주는 편이라고 하시면서 사무실 살짝 빠져나와서 화장실에서 문자 보낸다고 하시면서 보리밭을 청하셨죠. 아 정말 너무 얌전하신 5013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어요. 9720 쓰는 분께도 보냅니다. 자,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83 중에서 1악장이에요. 알레그로 논 트로포, 크리스티안 치머만의 피아노, 레나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83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였습니다. 크리스티안 치머만의 피아노, 레나드 번슈타인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작곡가의 속내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음악, 신뢰학의 정원을 산책하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만나볼 음악은요, 드보르작이 친한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작곡한 독특한 편성의 신뢰학이에요. 두 대의 바이올린과 첼로, 하모니움을 위한 바가텔 작품 47입니다.

1878년 5월 드보르작은 시간이 날 때면 프라하 신시가지에 있는 친구 요제프 스루브 데브르노프의 집을 찾았습니다. 음악평론가이자 첼리스트였던 그의 집은 예술가들이 참새 방앗간처럼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새송이 모란이 있는 집이라는 별명답게 소박하고 정겨운 공간이었습니다. 드보르작은 역시 수시로 이 집을 찾았고요. 약속하지 않았어도 3355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발전해서 정기적으로 작은 음악회도 열렸어요. 친구 집에서 열리는 하우스 콘서트에 뭔가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드보르작도 실내악곡을 하나 작곡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친구 집에는 그 흔하디 흔한 피아노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피아노 대신 피아노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하모니움이라는 건반 악기가 있었는데요. 하모니움은 아코디언이나 하모니카처럼 바람을 리드에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발로 페달을 밟아서 바람을 불어넣고 손으로는 건반을 연주하는 풍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오르간 같은 악기였죠. 드보르작은 피아노 대신 하모니움의 음색을 살리는 데 주력하면서 몇 개의 소품을 완성했고요. 하모니움과 함께 두 대 바이올린과 첼로를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사중주에 어떤 제목을 붙였느냐, 바가텔이라고 붙였어요. 사소한, 하찮은 이런 의미를 지닌 바가텔.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소품을 뜻하는 용어였죠. 이 바가텔 안에는 모두 5개의 악곡이 포함되어 있었고 체코의 민요선율이 등장해서 토속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또 바로크 춤곡풍의 우아한 선율과 보헤미아의 흥겨운 리듬을 담은 다채로운 음악이 펼쳐지는데요. 편안하고 소박한 하우스 콘서트와 잘 어울리는 드보르작의 실내악, 두 대의 바이올린과 첼로, 하모니움을 위한 바가텔 작품 47을 실내악 정원에서 들어보시죠. 무척 기대가 됩니다. 왠지 힘을 뺀 것 같잖아요.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연주하려고 한번 만들어봤어. 이렇게 도시락 모임 같은 느낌의 바가텔이 아닐까 싶은데요. 드보르작 바가텔 작품 47, 5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졌어요. 먼저 알레그레토 스케르잔도, 템포 디 미뉴에토, 알레그레토 스케르잔도, 카논, 안단테 콘 모토, 포코, 알레그로 이렇게 5개 악장입니다. 요제프 수크와 미로슬라프 암브로시의 바이올린, 이르지 바르타의 첼로, 얀 시몬의 하모니움 연주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마가텔 작품 47 들으셨습니다. 요제프 수크와 미로슬라프 암브로시의 바이올린, 에르지 바르타의 첼로, 얀 시몬의 하모니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니노 로타, 플루트과 하프를 위한 소나타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엠마뉴엘 바위의 플루트, 아늘린 레나츠의 하프 연주입니다.

니노 로타의 플루트과 하프를 위한 소나타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들으셨습니다. 에마뉘엘 바위의 플루트, 아늘린 레나츠의 하프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이기도 하고요. 콩 스튜디오에서 10시부터 함께하는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또 방청객 청취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방송이라 저도 참 기대가 되고 긴장도 살짝 되는데 내일 렌터보다 느리게 낭독음악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현,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의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0: KBS 교향악단이 7월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 바이올리니스트 네마냐 라드로비치와 만납니다. 오는 7월 9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은 제828회 정기연주회에서 안토니 헤르무스 지휘로 바게나르의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저곡, 네마냐 라드로비치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그리고 라우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연주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가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무대에 데뷔하는 이 공연을 KBS 클래식 FM은 7월 9일 저녁 8시부터 롯데 콘서트홀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남을 탓하는 사람은 갈 길이 멀고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절반쯤 온 것이며 아무도 탓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도착했다. 누가 처음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입니다. 남탓만 하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렇다고 자신만 탓하다 보면 이번에는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기 마련이죠. 성숙해진다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넘어 무엇을 이해하고 어떻게 나아갈지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한결 넓어진 마음으로 우리 곁에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포페라의 대관식 가운데 그대를 보내, 오늘은 넉대의 첼로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송영훈, 리웨이칭, 요엘 마로시, 클래스 군나르손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렇게 현악기, 첼로로 들으니까 참 은은하고 평온하네요. 지금 우리 마음은, 우리 국민들 마음은 긴장되어 있는데 뭔가 다스려주는 듯한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오인혜님께서 항상 내 탓으로 생각하고 잠 못 드는 밤이 많았는데 오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공숙경님, 송영훈 첼리스트님의 연주 첫 곡으로 참 반갑네요. 소감 주셨어요. 저도 송영훈 씨 보고 싶습니다. 종종 마주치고 그랬었는데 서로 방송을 앞두고. 송영훈 씨도 축구를 보고 계실까요? 조창현님께서 축구 전후반 사이에 잠시 음악실 왔어요. 아까 문자 주셨는데 지금 후반전이 시작됐죠. 북중미 월드컵 A조 3차전 남아공 대 대한민국 후반전 경기하고 있습니다. 0-0인데 답답하지 않은 열정적인 후반 경기 기대해 보면서 대한민국 선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KBS 음악실 생방송 문을 열었고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오늘 피아니스트의 전설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8분입니다.

역사는 곧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이 있죠. 한국 클래식의 역사를 읽어온 우리의 음악가들을 만나보는 시간, 한국 클래식 인명사전. 이번 달에는 한국 클래식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들을 만나봅니다. 피아니스트의 전설, 오늘 윤홍천의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지난주에는 음반으로 자신

종합학교 윤홍천 교수의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 이어갑니다. 한 해에도 수많은 신예 음악가들이 등장하고 또 소리 없이 잊히는 유럽 무대에서 피아니스트 윌리엄 윤, 윤홍천은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콩쿨이나 누군가의 평가에 기대기보다 음반을 통해서 자신의 해석과 감성을 꾸준히 펼쳐보였지요. 2010년 독일 아르스 프로둑치온에서 발표한 첫 독집 음반 쇼팽, 슈만, 볼프를 시작으로 윤홍천은 거의 매년 새로운 음반을 선보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음반만도 약 20장에 이르지요. 첫 독집 음반은 룩셈부르크의 클래식 음반 전문지 피치카토에서 이달의 음반상을 수상했고 이어 발표한 슈베르트 후기 작품집 슈베르트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음반은 바이에른 클래식 라디오와 프랑스 디아파종, 독일 쥐츠도이체 자이퉁 등이 추천 음반으로 선정했으며 윤홍천은 독일 바이에른주 문화부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지요. 그리고 2012년 그는 또 하나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독일 웸스 레이블과 함께 작업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녹음이었습니다. 5년에 걸쳐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8곡 전곡과 환상곡까지 녹음해 음반으로 발표하며 신인 피아니스트 윤홍천은 유럽 클래식 음악계에 확실한 존재감을 남기게 되죠. 윤홍천은 모차르트에 대해서 장난기가 발동하는 중에도 선율이 나오는 순간만큼은 고귀하고 선하다. 그리고 그 선함을 통해 모차르트가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 같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처럼 아름다운 선율과 신선한 아이디어가 가득했던 윤홍천표 모차르트는 평단에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국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은 모차르트를 훌륭하게 연주한 음반들 가운데서도 윤홍천처럼 음악에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접근한 경우는 드물다며 정말로 들어볼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했고 그의 모차르트 음반을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윤홍천은 한국 관객들에게도 유럽이 먼저 알아본 피아니스트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윤홍천의 모차르트를 들어보시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4번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그리고 역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9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모두 윤홍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감상하신 곡은 9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였고 앞서 들으셨던 곡은 4번 가운데 1악장 아다치오 모두 윤홍천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진아님께서 간지럽히듯 아름답고 평온하네요. 역시 모차르트 이진학 님께서는 차분한 피아노 연주가 마음을 정화시키는 아침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확실히 우리를 정화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듯한 그런 힘이 실려 있어요. 강영실 님께서 아점 먹으며 듣습니다. 쫄면에 사과도 넣어서 상큼한 음악과 함께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박기훈 님께서 축구는 이제 화면만 귀는 음악실 적어주셨는데 그렇죠. 뭐 가정에서는 편안하신 공간에서 뭐 크게 축구 틀어놓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곳곳에서 이제 화면만 틀어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 지금 현재 스코어가 네 남아공이 한 골을 넣으면서 마세코라는 선수가 한 골을 넣으면서 1대 0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A조 3위로 떨어진 건데 아직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 응원해야지요. 잠시 한국이 조용해진 요 몇 분인데 그래도 또 경기 보면서 경기 보시지 않더라도 응원하시면 좋겠습니다. KBS 음악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전설, 피아니스트 윤홍천의 이야기 이어갑니다. 독일의 유명 악보 출판사 헨레는 디지털 악보에 저명 연주자들의 손가락 번호를 담아 제공하는데요.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서 연주자가 사용하는 손가락 번호를 선택해서 볼 수 있지요. 윤홍천의 모차르트 음반을 인상 깊게 들은 헨레 측은 버르토크, 생상스에 이어서 윤홍천의 손가락 번호를 디지털 악보에 수록했습니다. 윤홍천은 음반 녹음에 대해서 지금 내 모습을 사진 찍는 마음으로 임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인지 그의 음반에는 섬세한 감성과 자연스러운 음악성이 더욱 잘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음반을 통해 유럽 무대에 확실히 자리 잡은 그에게 협연과 실내악 제의도 이어졌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최초의 여성 단원이었던 클라리네티스트 자비네 마이어, 또 비올리스트 닐스 뮌케마이어와 트리오를 결성해 수많은 무대에 섰고 2016년 발표한 실내악 음반 모차르트 위드 프렌즈는 독일 에코 클래식상을 수상했습니다.

뛰어난 솔리스트이기도 한 두 사람과 함께 모차르트, 슈만, 현대곡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하며 윤홍천은 자신의 음악 세계를 더욱 넓혀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와도 듀오 공연을 선보였죠. 지난해 말 자빈의 마이어의 은퇴 무대에서도 윤홍천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모차르트 전곡 녹음에 이어 그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녹음에도 도전했죠. 최근까지 이어진 이 시리즈는 독일의 클래식 음악 잡지 크레센도에서 세기의 명반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윤홍천을 대표적인 슈베르트 해석자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2010년 이후 윤홍천이 발표한 음반은 어느덧 20장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정교수로 임용된 윤홍천은 치열했던 학기를 끝내고 올 여름에도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연주 활동을 이어갑니다. 교수가 된 후 매일 다른 사람의 연주를 듣고 가르치면서 자신의 연주에서 추구하는 바도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윤홍천이 들려줄 음악은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도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3중주, 일명 케겔슈타트 트리오, 그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클라리넷 자빈의 마이어, 비올라 닐스 멘케 마이어, 그리고 피아노 윤홍천,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연주합니다. 이어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윤홍천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윤홍천의 피아노였습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비올라,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 일명 케겔슈타트 트리오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자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닐스 멘케 마이어의 비올라 그리고 윤홍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임옥경님께서 7월 공연에서 모차르트 곡 협주하시던데요. 기대돼요.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아, 윤홍천 피아니스트가 다음 달에 이제 내한하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체인보 오케스트라와 함께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협연한다고 하죠. 오늘 이렇게 피아니스트의 전설 통해서 또 그의 음악을 들으니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끝곡 앙리뷰의 땅의 론디노 작품 32의 2번 우예주의 바이올린 비비안장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앙리비에 땅의 론디노 작품 32-2 우예주의 바이올린 비비안 장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린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항상 다니던 익숙한 길 말고 낯선 골목길을 탐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일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게 되는데요. 흥미롭게도 인간은 새로운 길, 낯선 장소를 걷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Fresh Start Effect, 우리말로는 신선한 시작 효과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나 생일, 새학기처럼 시간의 경계선에 설 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실수는 뒤로 하고 더 나은 내일로 달려갈 용기가 생기는 거죠. 흥미로운 건 그런 경계가 꼭 달력 속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가보는 동네, 낯선 카페, 처음 걸어보는 골목길도 우리에게 작은 경계선이 돼준다고 해요. 익숙한 풍경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린 새로운 장을 막 이제 펼친 사람처럼 삶을 보다 더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생활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신다면 한 번쯤 낯선 길을 걸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변화는 새로운 길 한 걸음 들어서는 것부터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요.

후고 볼프의 산책이었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알렌의 노래와 제필 파센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장소를 걸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죠. 그 장소에서만 얻을 수 있는 에너지랄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요. 과거의 나를 뒤로하고 새 인생을 꾸려갈 용기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니 이점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여행을 하고 와서 왜 큰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기도 한 게 바로 이런 이유기도 하겠네요. 신선한 시작 효과. 여러분도 오늘 신선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생생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방금 이제 축구 경기가 끝나서 아 다들 허탈해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혜시님, 에이구 마음이 안 좋으네요. 살짝 화도 나는데 좋은 음악으로 위로받아 봅니다. 왜 속상하면 또 화도 나고 막 그렇잖아요. 상현님도 축구로 먹먹한 속 생클 사이다가 필요합니다 하셨고요. 아 그리고 크리스티안님 축구 져서 진행하는데 지연씨 괜찮나요? 하셨고 아이고 그렇죠. 지금 열심히 응원하다가 이제 막 이제 생생클래식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한옥님께서는 나이 먹을수록 점점 더 익숙한 것만 찾게 되네요. 아마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나한테 잘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윤정님께서 헤어스타일이 귀 밑에 애교로 살짝 뻗쳐서 아 예전에 맥라이언 머리 스타일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맥라이언 참 옛날에 주옥 같은 영화들이 많았었죠. 오늘 들으시다가 생각나는 음악 있으시면 오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어요. 샵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지금처럼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재현님이 어제 소개해 주신 책 제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100일 전성기 도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칼 젠킨스의 팔라디오 가운데 알레그라토 칼 젠킨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Carl Jenkins의 The Armed Man, A Mass for Peace, 평화를 위한 미사 가운데 On Your Stay,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영국 국립청소년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젠킨스의 곡이죠. 팔라디오 가운데 알레그레토였습니다. 칼 젠킨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은희님이 이 곡 처음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기분 전환되는 곡이라서 현재 마음 좀 전환해보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다들 축구 열심히 응원하셨나 봐요. 명숙님도 위로의 시간입니다. 소정님도 축구로 흥분한 마음 생클로 달래려왔어요. 정원님도 오늘 선곡이 진정하라고 좀 시켜주는 곡 같다고 하셨고요. 4784번 쓰시는 분, 비가 살짝 내리는데 상큼한 음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셨고, 재경님도 월드컵은 KBS 아직 조별 예선이니까 32강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셨어요. 지금 다 경우의 수를 좀 계산하시느라 수학 좀 하시는 분들은 분주하시다고 저는 직접 경우의 수를 계산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계산해 주실 테니까. 또 수성님, 감미롭고 신선한 음악이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셨어요. 유튜브로도 신청곡을 받아주신다고요? 옴브라마이프님? 그럼요.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꼭 신청곡으로 함께 들을게요. 제니님이 비발디의 사계 가운데 썸머 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제 전해드려서 다른 곡 신청해 주시면 같이 들을게요. 2397번 쓰시는 분, 얼마 전에 석사 끝내고 7월부터는 바로 회사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아서 평일에 생클도 듣고 너무 좋네요. 사회생활이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걱정도 됩니다. 잘할 수 있겠죠? 하셨는데 그럼요. 그럼요. 잘 해내실 겁니다. 얼마나 또 기다리던 이 사회생활일까 싶거든요. 그동안 공부만 쭉 하시다가 또 아주 힘차게 새로운 시작 잘 해내실 거라고 믿고요. 평일에는 이제 바쁘시겠네요. 또 점심시간에 새로운 분들도 만나고 또 주말에 생생클래식 들러주시고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윤영님께서 무릎 수술 후에 집에서 내내 재활 시기를 보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 위로곡으로 청해 주신 음악입니다. 헨델의 곡을 할버르스안이 편곡한 바사갈리아, 레오 이스피리의 첼로와 루카 리스피리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윤영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헨델의 곡을 헬브루센이 편곡한 바사갈리아. 프랑스의 그 음악가, 형제죠. 레오 이스피르의 첼로와 루카 이스피르의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형섭님께서 오늘 똘똘이 스머프 무드네요. 아, 안경 써서 그런가요? 아, 그리고 KYCHO님. 오늘 같은 날 사라방들 그리고 바사갈리아 이렇게 들을 때는 피아노 버전도 좋은 것 같다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라너님 생클 들으면서 힘내볼게요. 그러게요. 이게 축구 끝나고 직후에 생방을 해서 저도 조마조마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러고 또 생방하려고 하니까 좀 뭔가 좀 가라앉는 것 같고 그런데 기운 내죠.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요. 봉용님께서 지연 씨 리듬 타시면 가만히 있다가도 덩달아 리듬이 타지네요. 지연 씨가 DJ 중에서 가장 흥이 많은 것 같다. 제가 다른 흥은 없는데 이 클래식 음악에 반응하는 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서도 좀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곡이 그렇게 신나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비발디의 플루트 협주곡입니다. 4번 G장조 리옹 435번 전해드릴 텐데요. 비발디의 플루트 협주곡에는 이제 부제가 붙은 곡들이 많잖아요. 3번은 홍방울새고 1번은 바다의 폭풍, 2번 밤 이런 부제가 있는데 4번은 별도의 부제는 없습니다. 좀 목가적인 곡으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까지 전악장입니다. 마리오 플로레나의 플룻과 라르테 델 라르코의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플루트 협주곡 4번 G장조 리옹 435번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다 들어보셨고요. 마리오 폴레나의 플루트와 라르테 달 라르코의 연주였습니다. 숙경님이 마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 오버랩되는 곡이었다고 하셨어요. 아, 그리고 콩 게시판에 그 리옹 번호와 작품 번호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콩 게시판에서도 서로 대답을 이미 주고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리옹 번호는 이제 덴마크의 음악학자인 페터 리옹이 이제 비발디의 모든 작품을 집대성해서 이제 발표한 목록에서 유래했고요. 공식적인 그 비발디의 그 전용 작품 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번 후반까지는 보통 기악곡이 있고 500번 후반에서 뭐 700번 중반 정도까지가 성악곡 그리고 700번 중후반 이상부터는 리옹의 목록 출판 이후에 발견된 곡들까지 총망라한 작품 번호고요. 그냥 이제 OP라고 부르는 작품 번호는 비발디 생전에 발표했던 그 번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당대에는 아무래도 뭐 인쇄나 출판 기술이 지금 같지 않아서 그 굉장히 많은 작품에 번호를 붙인 건 아니고 한 100여 곡 정도만 오프스 넘버가 있다고 하네요. 1145번 쓰시는 분, 축구. 축구에서 지금 다들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데 또 기분 전환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전환이 또 제대로 되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퀘엘 551번 흔히 주피터라고 불리는 곡인데요. 이 역시 모차르트가 직접 지은 제목은 아니고 출판업자에 의해서 붙여진 별칭이지만 왜 주피터라고 붙여졌는지는 직접 감상하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를 조지 쉐리 지휘하는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C장조 괄 551번 주피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였습니다. 조지 셰리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어떻게 좀 기운이 나셨나요? 아직도 잠시 뒤에 병원에서 간단 검진을 받게 되는데 혈압이 심히 우려됩니다 하시면서 아직도 그 열기를 떨쳐내지 못하신 것 같아요. 5940번 쓰시는 분은 와,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곡이 바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이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듣네요. 제겐 클래식하면 40번과 더불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시그니처 곡이기도 합니다 하셨어요. 40번, 41번, 네, 모차르트의 후기 교향곡 39번, 40번, 41번 이렇게 하나요? 그 곡들 참 많이 전해드리곤 하는데 저도 40번 참 좋아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BJ의 곡을 알렉산드르 라고야가 편곡해서 연주하는 Dance Espanoles 가운데 간주곡과 샹송 보헴입니다. 알렉산드르 라고야의 기타, 케네스 셀리토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제의 원곡을 알렉산드르 라고야가 편곡한 당스 에스파뇰 스페인 춤곡 가운데 간주곡과 샹송 보헴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라고야의 기타와 케네스 셀리토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앤 더 필즈의 연주였는데요. 유진님이 대학 때 클래식 기타 동아리 생활을 해서 그런지 기타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떨립니다. 너무 설레는 기분. 이렇게 잘 치고 싶었는데. 이렇게 잘 치는 연주를 들으면 되죠. 또 막상 이렇게 듣는 건 우리가 이제 전문 연주자들의 연주를 듣잖아요. 근데 내가 했을 때 그게 안 되면 또 그것도 또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거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미오토 강정님께서는 12시에 오픈하는 이유도 있지만 경기가 종료됐는데도 평상시보다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 달래려고 음식을 찾으시는 건지 하셨는데 아무래도 단짠 이 맛이 또 생각나잖아요. 5318번 쓰시는 분은 어제 연주회에서 존 필드 녹턴 18번 정오를 듣다가 생크 시간에 들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셨는데 조만간 들어야겠네요. 예술의 전당을 뒤로 하고 귀가하는 길 평소에 못 보던 약국이 이름이 무려 안단테 약국이었습니다. 저 안에서는 KBS 클래식 FM이 흘러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하셨는데 연주가 참 좋으셨었나 봐요. 게다가 약국 이름도 안단테라니. 이번에는 생상스의 로망스 작품 37번 전해드릴게요. 리차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과 낸시 알렌의 하프 연주입니다.

생상스 로망스 작품 37번이었습니다. 리차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과 낸시 알렌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승우님이 로망스 하면 베토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좋았어요. 맞아요. 베토벤 로망스도 참 좋고 저는 브루흐의 로망스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데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태훈 작가 춤추는 늘보가 지은 책입니다. 출판사 어티피컬에서 나온 클래식 뭐가 그렇게 좋아요를 준비했습니다. 클래식을 파고들면 들수록 훨씬 더 재밌는 세계라고 소개하는 저자는 애호가의 입장에서 입문자들을 차츰차츰 클래식으로 이끄는데요. 몇백 년이 지난 곡도 여전히 신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클래식에 입문할 때 출발점은 어디에 두고 풀어가면 좋을지, 또 클래식 공연에서 어떤 걸 눈여겨보면 재밌는지와 취향별 명당 좌석 등을 카툰으로 보여줍니다. 클래식을 진심으로 아끼는 저자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는 책인데요. 이 책 클래식 뭐가 그렇게 좋아요.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서 신청해 주세요. 총 5분 뽑아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3분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한 남자가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무대 위도 아니고 실내도 아닙니다. 이삿짐 트럭 위에 실려있는 피아노. 이불로 엉성하게 덮어둔 그 피아노의 이불을 걷고 건반을 눌러보기 시작한 겁니다. 조율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남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머리에 썼던 안전모를 벗어서 피아노 위에 얹어놓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쇼팽의 즉흥곡을 연주합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빵빵대는 클랙슨 소리에 그의 연주는 묻혀버리고 말죠. 소개해드린 장면은 영화 잃어버린 전주곡에 나오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바비는 한때 피아니스트를 꿈꿨지만 이제는 그 꿈이 요원해진 인물인데요. 고고하고 품이 있는 중산층의 삶에 답답함을 느껴 집을 뛰쳐나온 바비는 현재 유전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내가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산다는 거였죠. 가족들 모두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았던 좋은 가문에서 도련님으로 자라난 바비는 현재의 삶을 임시적인 생활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비는 항상 그의 곁을 지키는 연인 레이에 대해서도 물어했는데요.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사랑한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해주지 않는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레이에게 모욕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레이엣이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를 했던 건데요. 집을 오래 떠나 있으면서도 풍족했던 어린 시절을 자기도 모르게 그리워했던 바비는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소위 격이 맞을 것 같은 여인을 발견하죠.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형의

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바비는 잠시 고민하다 쇼팽의 전주곡 가운데 한 곡을 연주합니다. 왼손의 반주가 빗방울을 연상시키는 그 곡, 무덤가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던 이단조의 작품을요. 또박또박 정확한 리듬감으로 왼손을 연주하던 바비는 어느 순간부턴가 감정이 묻어나는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캐서린은 감탄하며 말합니다. 정말 아름다웠다고, 놀랍고 감동적이었다고. 하지만 그 찬사에 바비는 뜻밖의 실소를 보냅니다. 제일 쉬운 곡을 연주한 건데요. 8살 때 치던 건데 그때가 더 잘했죠. 라면서요. 쉽든 어렵든 감정의 울림이 있었다 라고 하는 캐서린에게 또다시 바비는 미학을 부리듯 말합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연주했던 거라고요. 아무래도 바비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재능도 곁에 있는 사람들도 풍족했던 과거의 삶과 자유로운 현재의 삶까지 전부 말입니다.

쇼팽의 프렐류드 작품 28의 4번이었습니다. 라파우 플라하츠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토 오늘은 잭 니콜슨 주연의 1970년 영화 잃어버린 전주곡의 내용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말 제목은 잃어버린 전주곡이고요. 원어 제목은 Five Easy Pieces입니다. 다섯 개의 쉬운 곡들, 쉬운 작품들이라는 뜻인데 조각나 있는 바비의 삶을 은유한 말로도 해석이 되고요. 염증과 실증을 느껴서 집을 떠났지만 그렇다고 뭐 집의 바깥에 평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1960년대에서 70년대 미국 사회에서의 가치 충돌을 다루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저도 좀 찾아봤는데 잭 니콜슨의 정말 많이 젊은 시절이더라고요.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아, 근데 그가 피아노 치는 장면만큼은 많은 울림을 또 주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4516번 쓰시는 분, 여기는 흐립니다. 쇼팽 전주곡과 어울리네요. 영화 한번 찾아서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이 쇼팽의 전주곡은 실제로 이제 쇼팽의 장례식에서 연주가 되기도 했던 곡이죠. 연인이었던 조르주 상드가 이 곡을 듣고 수도원의 눈물 같다라고 표현했던 작품 함께했습니다. 석근님도 단편 영화 The Life of a Girl Nina의 마지막 장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화원 청년이 버려진 피아노로 마르첼로의 아다지오를 연주하는, 주변에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요. 하셨는데 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작품이었군요. 저는 이 영화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고, 처음에는 자막 없이 봤어서 무슨 뜻인가 한참을 생각하면서 몇 번 봤던,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음악을 청해 주셨어요. 2318번 쓰시는 분이, 제목에는 크리스마스가 들어가지만 저는 신기하게도 계절에 상관없이 마음이 복잡하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이 곡을 찾습니다. 첫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올 때 그 서늘하면서도 가슴 벅찬 느낌이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 그러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루이지 사카모토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입니다. 루이지 사카모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탈리아 간소네죠. 데 크루티스의 토르나 아 소렌토, 돌아오라 소렌토로 테너 호세 까레라스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내님이 지금 나오는 곡 이름이 뭘까요? 하셨는데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을 말씀하신 걸까요?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에 삽입됐던 곡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류이치 사카모토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7767번 쓰시는 분이 시무룩한 아이에게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샤를 트렌의 붐 청해 주셔서 마저소프라도 안네조피 포노터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 앨범에 참 좋은 곡들이 많죠. 찾아보니까 2013년에 발매가 됐었더라고요. 여기에 막 사랑한다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막 이런 곡도 좋고 좋은 곡이 참 많은 이 명반 가운데서 신나는 붐 들었습니다. 이 붐은 이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의 그 심장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인데요. 여기에 재밌는 게 막 새들이 찍찍찍하고 칠면조가 골골골하고 접시가 깨지는 소리, 뭐 비를 맞아서 발이 젖은 소리 이런 이제 온갖 소리들이 굉장히 리듬감 있게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곡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월드컵 열기에 가려져 있지만 현재 영국에서 열리는 테니스 대회 윈블던에서 우리나라 권순우 선수가 오늘 새벽 예선 2회전을 통과해서 본선행 경기 한 개를 더 앞두고 있다고 하시면서 또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혁수님은 지연 명감독 늘 감사합니다. 클래식의 승부사예요. 오늘 축구의 여운이 도대체 잘

영화 피아니스트 속에 흘렀던 음악들도 생각납니다. 한때는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요. 그래서 또 저희 생생 클래식을 가까이 해 주시나 봐요. 이번에 들을 곡은 정원님께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더운 날에 들으면 참 좋을, 또 시원하게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요. 맨데스 존의 핑거의 동굴 작품 26번 The Hebriden입니다. 존 바비롤리가 지휘하는 할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반달쇼다 디 헤브리덴 작품 26번 핑가레 동굴이었습니다. 존 바비롤리가 지휘하는 할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이 곡 들으니까 적어도 한 2, 3도 정도는 내려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병현님께서 이 곡 들으니까 바다 가고 싶네요. 파도가 바다에 부딪히는 하셨고 상민님도 여름에는 역시 동굴입니다 하셨는데 그러게요. 동굴이 시원하긴 시원하더라고요. 저도 강원도 이제 평창에 놀러 갔다가 동굴에 들어가는 체험을 했는데 정말 시원했고 박쥐들 자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또 재밌었어요. 경미님은 어제 친구 만나고 늦게 귀가해서 비몽사몽 중에 생클이 있어서 그래도 음악 덕분에 힘이 납니다 하셨고요. 2871번 쓰시는 분은 초등학교 2학년 둘째 아들 학교하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 바라보면서 벤치에 앉아 커피 한잔하고 생생클래식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클래식만큼이나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하네요 하셨는데 그 맞아요. 아이들의 그 목소리, 웃음소리만 들어도 정말 절로 웃음이 나잖아요. 0220번 쓰시는 분은 어머! 우리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에요. 지원양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피겨스케이트를 타고 있으면서 클래식 FM 듣고 있어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곡만 나오는데요. 신청곡 꼭 당첨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넣어주셨는데 잊지 않고 전해드릴게요. 아마 지원양 피겨스케이터를 꿈꾸는 게 아닐까 싶은데 또 조만간 저희가 뉴스에서 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4846번 쓰시는 분 예쁜 옷은 많은데 저랑 안 어울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살 빼서 1년 후에 와서 구매할까요? 하시면서 고심하셨는데 안 어울리면 또 아, 또 돈도 절약하고 좋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피자스님께서는 지연 씨의 목소리는 클래식 보이스 같다고. 감사합니다. 저도 클래식한 것을 좋아하는 편.

글리에리의 하프 협주곡 작품 78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지오코소였습니다. 아넬린 레나르츠의 하프 미셸 타바흐니크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마이클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 곡은 정말 환상의 나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곡이죠. 명숙님도 하프 연주인가요? 너무나 아름답네요 하셨고 인숙님도 레나르츠 공연도 있는 것 같은데 언제 협연 좀 봤으면 좋겠네요 하셨고 20대 때 빈필의 수석 하피스트가 되잖아요. 20대 초반에 그것도 천재 하피스트. 하프가 이게 솔로로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독보적인 또 연주 실력을 보여주는 그녀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동민님은 쉬는 날이라 한적한 카페에 와서 생클과 함께 백석 평전을 읽고 있습니다. 문학과 음악 그리고 평일 오후의 여유. 제가 좋아하는 삼박자입니다 하셨는데요. 이어지는 곡도 마음에 쏙 드시길 바라면서 드뷔시의 발린 소나타 G단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보를 스테판 곤리의 바이올린과 엘레스테어 비소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할게요.

드베시의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보였습니다. 스테판 고니의 바이올린과 엘레스테어 피스톤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2439번 쓰시는 분, 비 올 듯한 흐린 날입니다. 원피스 수선 바느질하면서 듣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재봉 손바느질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요. 기타 소리 들어도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끝곡 마리오스 망고르의 가보타 마드리갈입니다. 데이빗 러셀의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바리오스 망고르의 가보타 마드리갈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러셀의 기타 연주는 끝곡으로 들었고요. 선주님께서 조곤조곤 듣는 음악 이야기가 좋네요. 처음 듣는 영화 음악 정보 유익했습니다 하셨는데 아, 또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명숙님 오늘 평화로운 들녘 바람결에 들러온 클래식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님도 인사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기술의 박기용,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0: 최정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연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연주명음반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특집으로 베토벤 후기 현악사중주 전곡감상 시리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순서입니다. 현악사중주 15번 A단추 작품 번호 132 역시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잊혀진 작곡가 하이페리온 낭만주의 바이올린 협주곡 시리즈 가운데서 정말 출중한 그런 연주 또 음원입니다. 요제프 용현의 바이올린 협주곡 B단조 작품 번호 17, 필립 그라팽의 바이올린, 마틴 브라빈스가 주의하는 로얄 플레미쉬 필하모니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C장조 쾌열 330 준비했는데요. 우리 시대의 명인, 아니 장인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세간의 관심 필요 없이 자신만의 길을 오롯이 가고 있는 그런 대단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에프게니 코롤리오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제가 가슴을 설레게 만듭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C장조 QL 330 에프게니 코롤리오프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 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하이페리온 레이블의 낭만주의 바이올린 협주곡 시리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잊혀진 작곡가지만 선율미가 대단히 뛰어나고요. 또 스케일도 큰 그런 잊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요셉 용엔의 바이올린 협주곡 비단조 작품 번호 17, 필립 그라팽의 바이올린, 마틴 브라빈스가 주의하는 로얄 플레미시 필하모니의 연주입니다.

잊혀진 작곡가의 좋은 곡을 발견하는 기쁜 그런 마음, 음악 애호가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작품 감상하셨는데요. 요제프 용엔의 바이올린 협주곡 비단조 작품 번호 17, 필립 그라팽의 바이올린, 마틴 브라빈스가 주의하는 로열 플라멩시 필하모니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토마소 알비노니의 두 대의 오보와 현과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7의 8, 이무지치 그리고 하인츠 올리거 모리스 무르그의 오보 연주입니다.

토마스 알비노니의 두 대의 오보 현과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비장조 작품번호 708 이무지치 그리고 하인츠 올리건 모리스 브루그의 오보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특집 베토벤 후기 현악사 중주 전곡 감상 시리즈 네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현악사 중주 15번 A단조 작품번호 132 전해드립니다. 후기 현악사중주곡 가운데서도 비교적 자주 연주되는 그런 인기 있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작곡 도중에 이제 병에 걸려서 작곡을 중단했다가 다시 이어서 작곡을 해서 완성한 그런 사연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작품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1악장과 피날레에 대한 구성은 이미 싹트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찍이 도중에 예상치 않은 병이 걸림돌이 돼서 중간 악장은 처음 계획에 없던 형태로 작곡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곡의 3악장 첫머리에 병에서 나은이가 신에게 바치는 성스러운 감사의 노래 그리고 아다지오 부분에 새로운 힘을 계속 느낌 이렇게 적혀있는 것처럼 이 사중주곡에는 작곡할 당시의 삶의 체험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요. 병을 극복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곡은 5악장 구성이죠. 실제 작곡순으로 보면 4악장 구성의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 것은 이 곡이 처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의 노래 뒤에 마치 회복의 기쁨을 나타내는 듯한 행진곡풍 음악이 이어집니다. 또 피날레는 원래 교향곡 9번 마지막 악장에 사용하려고 했던 그야말로 웅대한 혼이 담긴 그런 악상을 거대하게 연주해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이렇게 베토벤의 삶에서 우러나온 체험과 연결되고 합쳐져서 곡의 전개가 아주 명쾌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곡이 후기 현악사 중주곡 가운데서 널리 알려진 그런 작품으로 인정받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825년 11월 6일

슈판치 사중주단이 초연해서 대단한 호평을 받습니다. 작곡자가 세상을 떠난 해 가을 베를린에서 출판이 이루어집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5번의 2단조 작품번호 132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5번 A단조 작품번호 132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뭐 수많은 음반이 있습니다만 이번엔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로 전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질 감안하면 이 정도 수준의 연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곡 야콥 클라인의 오성 소나타 A단조 크리스틴 폰데어 골체첼로, 힐레 페레레 비올라 다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입니다.

야콥 클라인의 5성 소나타, 크리스티안 폰데어 골체 첼로, 힐레 페르레 비올라 다 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에 살던 화가 우신출은 그 길로 종군 화가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가족들이 말릴 틈도 없이 짐을 꾸린 그는 북진하는 국군을 따라 원산까지 올라가며 총알과 포탄이 쏟아지는 곳마다 스케치를 남겼죠. 덕분에 전쟁으로 파괴가 된 시가지, 전신주를 보수하거나 무너진 다리를 고치는 공병들, 잠시 숨을 고르는 보병들의 모습이 오늘까지 그림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우신출 화가가 전하는 전쟁의 순간 가운데 위문문 고성에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단기 4283년 10월 6일, 서기로는 1950년 10월 6일에 그린 작품이죠. 당장이라도 포탄이 쏟아질 것 같은 전장에서 병사들이 위문 편지를 읽는 순간을 남긴 그림인데요. 전쟁 중 잠시 휴식을

쉬하는 장병들의 모습이 참으로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화가의 시선이 더해진 풍경이라 더 그렇겠죠. 그림으로 남겨진 6.25에는 병사들의 희생을 마음 편히 바라볼 수 없었던 화가의 마음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 우리가 오늘을 기억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한상옥 씨 최영섭 곡 그리운 금강산이었습니다. 수수만 년 아름다운 산 못 가본 지 몇몇 해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은 부른다. 아, 이 가사를 목 놓아 사무치게 부르지 않아도 되는 날은 언제쯤 오는 걸까요? 수원시립 합창단의 하모니로 오늘 노래의 날개 위에 목요일 순서 문 열었습니다. 서민재님, 오늘같이 흐린 날씨에 이 노래 어울리네요 하셨고요. 오랜만에 들으니 좋아요. 용유미님, 김수연님도 오셨고 사계절 이름을 가진 금강산. 그러게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랬을까요? 이병유님. 이게 봄철 이름이죠. 금강산이. 여름이 아마 봉래산, 가을이 풍악산, 그리고 겨울이 개골산인가요? 아마 순서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기억은 그렇습니다. 국가의 비극이자 개인의 비극이었던 날이네요. 소연님 덕에 다시 생각해봅니다. 박진미님, 강영실님, 저는 똑같은 생각하셨어요. 아, 어찌 잊으랴 우리 이날을. 정말 6.25 이날 앞에 항상 붙는 말이죠.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전쟁 없는 내일을 우리가 만들어가 보리라 다짐해봅니다. 혹시 첫 곡 나가는 동안 그 우신추 화가의 그림 위문문 고성에서 찾아보셨나요? 정말 이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 속에서도 가족들의 그 편지로 잠시 동안의 미소를 지었을 젊은 장병들의 모습이 가슴 시리게 다가옵니다. 이런 또 종군 화가 우신출님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또 이날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이어드릴게요. 1828년 그가 세상을 떠난 몇 개월 뒤 출판된 가곡집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백조의 노래죠. 그 중에서 첫 번째 곡입니다. Liebes Botschaft, 사랑이 전하는 말, 혹은 사랑의 전령이라고도 해석되는데요. 렐슈타프의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한 청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와 자신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시냇물에게 부탁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전령은 시냇물이죠. 피아노 반주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느낌이 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테너 이안 부스트리치,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9세기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작품이었어요. We Best Do Meine Königin. 나의 여왕이시여 편안하신지요. 작품 번호 32의 9였습니다. 그댄 나의 여왕님. 당신은 부드러운 자비로움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갓 피어난 장미의 화사함이 얼굴에서 핀다고 했네요. 사랑하는 연인을 나의 여왕으로 우러러보는 낭만적인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바리톤 올라프 베어, 제프리 팔슨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리트 프란츠 슈베르트의 작품이었죠. 사랑이 전하는 말. 도이치번호 957 중에서 첫 곡이었습니다. 테너 이안 부스트리지가 불렀고요.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곡은 오늘 6.25에 꽤 잘 어울리는 외국 곡이 되겠네요. 아일랜드 민요입니다. 슬란 아바엘. 그 아일랜드 토속어인 게일러로 이 뜻이 무사히 집으로. 작별 인사의 노래입니다. 무사히 돌아오길 행운이 있게 그대 사랑이 없다면 내 가슴은 찢어질 거예요. 그대를 안아주면 좋을 텐데 그대가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 케이트 퍼셀의 음성입니다.

아일랜드 미녀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아주 경쾌했죠. Star of the Countdown. 카운티다운의 별이란 제목인데 이 북 아일랜드의 다운주라는 그 지명이 있다고 하네요. 온 마을 젊은이들을 설레게 했던 로지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인이 그러니까 카운티다운의 별인 거죠. 그녀의 사랑을 얻고야 말겠던 로맨틱하고도 유쾌한 노래였습니다. 영국의 아카펠라 앙상블 더 스윙글 싱어즈의 하모니였고요. 먼저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아일랜드 미녀였습니다.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 케이트 퍼셀이 불렀습니다. 참 켈틱 음악에 잘 어울리는 청아한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별 인사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김경미 님께서 오늘이 6.25군요. 노날 덕분에 알았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이윤영 님, 그러셨구나. 아드님이 그 동네 GP에서 근무해서 몇 번 그 보러 가셨었대요. 국군 장병들에게 고마운 오늘입니다 하셨고요. 임태 님도 오셨고 백진욱 님, 오늘이 6.25였군요. 엉터리 축구 때문에 잊었었네요. 아, 그러게요. 아, 어찌 이지랴 이 날을. 조금 뭐 질 수 있죠. 근데 좀 멋지게 졌으면 좋았겠다. 그런 조금 아쉬움은 좀 생깁니다. 조 3위도 32강의 또 경우의 수에 따라서 올라가던데 독일이랑 맞붙을 또 예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더라도 멋지게 싸우고 패배하기를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네요. 박다비님, 어두운 날 소연님의 목소리가 위로해주네요 하셨는데 다음 곡이 오늘 날씨가 좀 흐리긴 하죠. 아주 잘 어울리는 걸쭉한 음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고 들으시고요.

왜 사람의 음성이 악기 못지않게 아름답다는 말 하잖아요. 로이 암스트롱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이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 악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펫 연주도 로이 암스트롱이 직접 했습니다. 블루베리 힐. 블루베리 힐에서 내 설렘을 찾았죠. 그곳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그 언덕 위로 달조차 멈춰섰고 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머물렀죠. 낭만적인 재즈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오페라 친구 프리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대성공을, 이 첫 번째 오페라가 대성공을 거둔 이후에 두 번째를 올린 오페라인데 첫 번째 작품만큼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름다운 아리아가 몇 곡, 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죠. 그 중에 두 곡입니다. 1막에 나오는 여주인공 수철의 아리아입니다. Son pochi fiori povere viole, 하찮은 몇 송이 제비꽃. 이어서 3막에서 프리츠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프리츠는 이 제목 그대로 남자 주인공이고요. 독신을 고집하는 노총각이죠. Ed anche Beppe amò, Beppe도 사랑을 했다네. 아리아 제목 그대로 프리츠도 수철과 사랑에 빠집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테너에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잔 안드레아 가바제니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이탈리아 오페라 친구 프리츠 중에서 두 곡의 아리아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프리츠가 부르는 노래였어요. 베페도 사랑을 했다네. 베페가 누구냐면요. 집시 친구예요. 그러니까 프리츠가 이 수철하고 사랑에 빠지면서 그때 그 집시 친구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겠다고 말하자면 사랑을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먼저는 그 사랑스러운 수첼이 부르는 노래였죠. 하찮은 몇 송이 제비꽃. 이 프리츠의 40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꺾은 제비꽃을 선물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라니, 테너에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잔안드레아 가바제니가 지휘하는 코벤트가든 로얄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헨델의 독일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불타는 장미 대지의 장식, 소프라노 줄리안 베어드, 템페스타 디 마레 챔버 플레이어즈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독일 아리아였습니다. 플라멘드 로제, 체어드 데어 열든, 불타는 장미, 대지의 장식. 자연에 핀 아름다운 장미와 만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이 훌륭한 창조물을 만든 조물주를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줄리아누 베어드가 불렀고요. 템페스타 디 마레 챔버 플레이어즈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미국 작곡가 스티븐 포스터는 1826년 7월 4일 태어나서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4년 1월 13일 만 37의 짧은 생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남북전쟁은 포스터가 세상을 떠난 뒤 1865년 4월에 가서야 끝이 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대략 2년 9개월 정도를 남북전쟁과 함께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 수잔어, 수완이강, 켄터키 옛집 같은 곡들은 그의 모두 남북전쟁 이전에 나온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스터는 이미 한창 잘나가던 히트 작곡가였고요. 어찌 보면 전성기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히트 작곡가의 황혼기에 들어서고 있었죠. 우리가 포스터의 노래라고 기억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남북전쟁 이전의 미국, 특히 1850년대의 사회적인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인데요. 남북전쟁이 터지고 뉴욕으로 이주한 포스터는 애국가와 행진곡, 군가 같은 전쟁 노래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때도 전쟁 이전과 마찬가지로 향수와 아주 사적인 정서를 담은 가곡에 더 치중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그의 노래는 전쟁의 함성보다는 여전히 집과 가족, 또 추억과 그리움의 정서에 더 가까웠죠. 그런 포스터에게 Slumber My Darling, 잘 자렴 아가야, 이런 제목의 아주 다정한 자장가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의 정서를 떠올리면서 쓴 곡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의 마음이 따뜻하게 담긴 노래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기에 포스터는 어떤 마음으로 자장가를 썼을까요? 미국 남북전쟁 한가운데서 그가 지은 자장가 노랫말입니다. 잘 자라 아가야, 엄마가 곁에 있단다. 내 꿈을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지켜줄게. 햇살도 사라지고 저녁 노을도 저물었으니 잘 자렴 아가야, 이제 밤이 찾아오는구나. 고운 꿈들이 네 잠자리를 찾아오길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가야. 다른 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엄마 네 곁에서 널 지켜보고 있단다. 잘 자렴 아가야, 새들의 노래도 잠들고 떠도는 이슬은 꽃들의 품에 안기네. 잘 자라 아가야, 따뜻이 꼭 안아주면서 천사들이 널 모든 해로움에서 지켜주길 기도한단다. 잘 자라 아가야, 새들도 모두 잠들고 떠도는 이슬은 꽃의 품에 안기네. 잘 자렴 아가야, 따뜻이 감싸 안아주며 천사들이 널 모든 해로움에서 지켜주길 기도한단다.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의 마음을 담은 자장가 스티븐 포스터의 잘 자라 아가야, Slumber My Darling입니다.

전쟁 중에 이런 아름다운 자장가를 만들었군요. 스티븐 포스터의 Slumber My Darling.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알리슨 크라우스, 첼리스트 요요마의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포스터의 곡 골랐어요. 달콤한 잠에 빠진 사랑스런 앨리스. 테너 로버트 화이트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 잃어버린 젊음, 사랑도 모르고 피 흘린 청춘, 행복도 모르고 하지만 살아남았다. 노래를 짓자 푸른 하늘 나르는 마음의 노래. 박이문 시인의 죽음에서 살아나다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는데요. 6.25 전쟁 60주년 기념일에 붙여서 라는 부제가 붙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전쟁 때문에 사랑도 행복도 모르고 고통스러운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때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지만 살아남았으니 살아남은 사람의 일을 해야겠다고 하네요. 시인이 할 일은 노래를 짓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무엇일까요? 이준호 작곡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정소년의 해금과 실내악단 슬기둥이 연주입니다.

이준호 작곡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정순일의 희금과 실내악단 슬기둥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박예문 시인의 죽음에서 살아나다 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전쟁을 겪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떠난 사람들의 목까지 해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6월 25일, 76년이 지난 오늘도 그건 마찬가지겠죠. 오늘도 우리 음악과 함께 하시면서 이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작곡 나비야 청산가자 이어드리죠. 김영임의 노래와 곽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양희은 작사, 김아영 작곡, 밤뱃놀이, 양희은과 김소연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내드린 곡은 유은선 작곡, 나비야 청산가자, 김영미의 노래, 곽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한계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활을 만드는 사람은 궁인이라 했고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 시자를 써서 시인이라고 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궁인들이 말하는 궁방이라는 부서가 있었는데요. 국방에 꼭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 이곳에 소속된 장인들은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궁방에서 20년 이상 일하고 활을 1000개 이상 만든 궁인에게는 관직도 내려주었다고 하네요. 유형원의 반개수록에서는 궁인들의 녹봉을 더 올려주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또 활과 화살을 만드는 기술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완을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성종 11년의 기록을 보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 활과 화살을 귀하게 여기니 활과 화살을 매매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사신들과 궁인들을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는군요. 활과 화살은 그 종류도 다양했는데 조선을 대표하는 활은 각궁이었습니다. 물소뿔을 주 재료로 해서 만든 화살이었죠. 이 물소뿔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는데요. 세종은 물소를 국내에 들여와 사육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세조는 수입된 물소뿔을 활 이외 다른 용도로 쓰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조선의 비밀병기로 취급된 화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편전입니다. 편전은 사정거리가 일반 화살의 3배나 되는 데다가 화살이 작고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아서 피하거나 막기도 어려웠다고 하네요. 조선 잡사라는 책에 실려있는 김동건의 글 내용을 간추려 전해드렸습니다. 어쩌면 조선의 활과 화살이 훌륭했던 것은 그만큼 기술자들을 잘 대우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궁인과 시인들은 존중받는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실력을 최대한 발휘했던 게 아닐까요?

0: 오늘 천년의 향기 여민나 가운데 7장 들려드렸습니다. 임진옥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자룡 활쏘는 대목 준비했는데요.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빌고 귀국하던 길에 추격해오는 오나라 장수 서성과 정봉을 조자룡이 무찌르는 대목입니다. 박봉수의 창과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하시죠.
1: 그때 온나라 주유 일반 문무 장대상은 모아 앉아 군병 조발 예비할 적에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핑이 부동거늘 주유 노숙달에 왈 공명이 나를 숙였다.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있을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엔 안 속일 사람인 듯 하오이다. 어찌 안 속일 줄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재존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거짓말로 어찌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말 맞지 못하야 이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풍성이 요란 그날 주유 급히 장대상에 퉁퉁 나려 깃발을 바라보니 정룡주장

태평의 여러 기적이 과직은 요 기폭반도 떠그르르 전동같이 일어나니 조유가 이 모양은

이라. 어? 이 사람 무탈조와는 귀신도 난치기라 만일 오래 두어서는 동욱이 과근임에 죽여 후환을 면하리라. 소송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하된 너 수륙으로 나나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성투 잡고 드는 칼로 목을 얼른 쏴악 이명의당도 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제존한 영혼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의 유한인 병시 불망하라. 세상은 배를 타고 정봉은 말을 놓아 남경산 높은 봉을 난 언덕에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간디 없고 집게 장사는 당풍이 봐야

0: 롱 기자분 군사들은 여기 저기가 이만 오고 서 있거늘 이놈 군사야 예 공맹이 어디로 가드냐 저 군사 여짜오드 바람을 얻은 후 머리 풀고 발 벗고 이놈으로 가더이다 부장수분을 내야 그러면 그렇지
1: 알쇼
0: 지제 자산 중이여든 종천강하며 존기에 줄을까 제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다나로 쫓아가니 만경창파들운바다 물결을 흉용건디 공명은디 애거 종정부 거처연을 수조를 불러 이놈 수조라 예 국민이 어디로 가더냐 아니 소졸 등은 공명은 모르오나 자기 일일 모시강 아늠에인데 야냥강 순밝은 물을 고기 낚는 어선배 신리장강 벽파상이 황내 어등으로 배 동강의 진리단 금자 등근 낚시배 오호상 연월 속에 범상국 가는 뱀지 반다는 심을 하였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 머리 풀고 파 벗고 장황 분주 내려와 선미에다 다름에 그 배 안에서 이룬 대쟁이 우뚝 나서나니 한 번 봄에 두 번 보기 험숙한 장소 선미 퉁퉁 나려 저람에 읍을 치고 둘이 그럴 대고 무엇이라고 소곤소곤 고개를 까딱까딱 입을 쩡긋쩡긋 하더니 그 배를 급히 잡아 타고 상류로 가더이다 옳다 그 것이 운명일까 날랜 배를 잡아 타고 이놈 사공하지 내 배를 빨리 줘 공명 탄배를 잡아야 망령 많이도 못 잡으면 이내 장창 드는 칼로 내 목을 땡기령 대여 인물이 풍동 둘이 치면 내 백골을 놓쳐지랴 사공 어디 황고봐야 여봐라 친구들아 우리가

0: 엉엉이야, 얼른이 떠들어갈제. 상류를 바라보니 강력을 떠났네. 흰부채 뒤적 뒤적. 공명이치가 분명구나. 선생님 그게 왜 저기 가는 공명선생. 가지 말고 개 머물어 내 한 말 듣고 가오. 공명이 허대수하며 떠도도 살의 마음 대짐하는지라 후일 보자고 해보라. 성경봉 못 듣는지 빨리 어서 쫓아가며 길 한 마리 싸우니 개 잠깐 머무소서. 자등이 분을 내야 선생으로 찢어로 겁나만 놈들을 목전에다가 두어니까 소장 한 살 끝에 저놈의 배아지를 그저 산적 꿰다 다오리다. 공명이 만류하되 아니 그난 양국 대사를 생각해서 죽이던 마르시고 놀래려서나 보내소서. 자등이 분을 참고 선 위에 우뚝 나서 이놈 서석 정봉아. 상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나라 높은 선생 더 나라 들어가서 유경이 많았거든 윤회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다루느냐. 너희를 죽여 맞도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 큰이와 내 수단이나 해보아라. 가는 데 머무르고 오는 데 바라보며 백보가 내가 드든 마든 장궁 철전을 내려 비판하고 흉어 복실하야 대투로 숙이고 허무배 거들며 주맥이 터지기 종통을 딱 쥐고 삼지그 힘을 올려 궁연을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빙빙빙빙빙빙빙빙 머리랑 출렁 뒤둥그러져 본국으로 떠나가는구나. 자룡어 그동 보아라 그게 등등가야 활든 발대로고 깍지손 올려 허리 짚고 웅성오려가지 이놈들 태냥 장판교 싸움에 아두를 품에 품고 필마 단창으로 유국적 백신만 대병을 한 칼에 무찌르던 상산 조자륜이란 명망도 못 들었는다. 너희를 죽일 것이로되 우리 선생 명령하에 너희를 산적 죽음을 모시기는구나. 분한지고 사공아 예 톳달고 패쳐라. 순풍 도설 달고 도용 도용 도용 떠나간다.
1: 바소리 적벽가 중에서 자룡 활 쏘는 대목 함께 하셨습니다. 박봉수의 창과 김병헌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오늘 목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원일 작곡 타악기를 위한 국악관현악 뜨거운 감자 함께 하시죠. 김정수가 지휘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원일 작곡 타악기를 위한 국악관현악 뜨거운 감자 감상하셨습니다. 김정수가 지휘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지 이후부터는 지구에 쌓인 복사열로 기온이 크게 올라가고 몹시 더워진다. 그러나 더위를 탓하며 투덜대는 것은 세상을 반만 보는 일. 감자와 양파 같은 채소들은 하지 무렵의 땅 아래서 단단히 여물어간다. 선조들은 이를 두고 감자 환갑, 보리 환갑이라 불렀다. 때를 넘기지 말고 수확해야 함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하지가 지나면 낮의 길이는 매일 1분 남짓 짧아지기 시작한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딱 1분씩만 더 즐겁게 보내라는 것처럼. 김신지의 제철 행복이라는 책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네요. 며칠 전에 하지가 지났죠. 더 늦기 전에 감자와 보리를 수확해야겠네요. 바로 이맘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부지런히 수확도 해야겠지만 이렇게 환하고 긴 낮을 더 밝고 즐겁게 보내기도 해야겠죠. 글쓴이 말처럼 오늘이 내일보다 낮이 약 1분 정도 길다는 것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딱 1분씩만 더 즐겁게 보내라 이런 뜻 아닐까요? 글쓴이는 저녁이 다 돼도 환한 이맘때 풍경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지지 않는 해를 등불처럼 걸어두고 앞으로 한동안은 초저녁에도 저 해를 등불처럼 걸어두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을 마음에 한껏 담아두면서 이 계절을 보낸다면 다가올 긴 겨울밤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화롯불 같은 추억도 피워둘 수 있지 않을까요?

비틀즈의 예스터데이와 카펜터즈의 예스터데이 원스 모어를 모아서 25연 갈금 4중주로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김영미 편곡의 예스터데이, 예스터데이 원스 모어. 갈금 연주단 현의 연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네요. 평온하고 화목함 또는 전쟁, 분쟁 또는 일체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 평화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네요. 우리가 막연하게 꿈꾸는 행복이라는 것, 그것과 가장 비슷한 상태가 바로 평화 아닌가 싶어요. 전쟁도 분쟁도 갈등도 없이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오늘 6월 25일 평화 속에서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은 세상을 기원해 봅니다. FM 풍요마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0: 세종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에는 한국전에 참전하는 군인 릭이 트랄랄라에게 편지를 건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한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그 편지는 트랄랄라가 처음으로 받아본 인간다운 존중이었고 가공되지 않은 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잊고 살아가지만 편지 속에 적힌 그 말, 살아 돌아와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말은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들의 소망이기도 했겠죠. 영화의 제목에 등장한 마지막 비상구는 고속도로의 마지막 출구를 말하는 것이었지만 영화는 삶을 지탱하는 단 하나의 비상구가 진심,

혹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트랄랄라가 받은 편지에 담긴 진심 같은 것,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그런 마음이 기다리는 저녁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음악들이었죠. 스코틀랜드 출신의 뮤지션 마크 노플러의 음악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테마곡 Last Exit to Brooklyn 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죠. A Love Idea. 이 곡을 우리 연주자들 이강호의 첼로, 이민영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소연 씨, 차분하고 고요한 비 내리는 저녁 새음 함께합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유미애 씨, 6.25를 전쟁의 상흔을 돌아보게 되는 곡들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기다리고 계시네요. 그리고 잼만루야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혹시 거기도 비가 오나요? 여기 부산은 오다 말다 멜랑콜리한 날씨네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방송국 오면서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내렸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모니터로 살짝 스쳐보니까 우산을 쓰고 KBS 앞에 우산을 쓰고 다니는 분들은 없는 거 보니까 네, 비는 지금은 안 오는 것 같네요. 박위정 씨, 오늘 축구 아쉽네요. 보이는 라디오에 우리 이번 월드컵 공인구가 잘 보이는데 말이죠. 새음으로 털어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음악으로 좀 마음 좀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까지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고요. 그곳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KBS 콩을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아일랜드의 작곡가 녹턴이라는 피아노 곡 장르를 창시한 작곡가죠. 존 필드의 녹턴 6번 F장조 전해드리죠. 서혜경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먼저 서혜경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신 존 필드의 녹턴 6번의 휘장조에 이어서 19세기부터 내려오는 미국 민요죠. 쉐난도 들으셨습니다. 이 쉐난도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남성 합창단이죠. 챈티클리어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최호진 씨, 먼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저희 23년지기 아내 이지영 씨의 49번째 생일이기도 하네요. 건강하지 못한 남편을 대신해서 삶의 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고 항상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건강검진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는 아내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생일 저녁에 아무것도 못 드시네요. 주말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줄 테니 조금만 참자. 라고 하시면서 네,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이지영 씨 생일 축하드리고요. 또 김영현 씨는 6월 25일로 26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나의 딸 수빈이에게 멋진 노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내년에 계획 중인 결혼식의 축가에 아빠의 색소폰 연주곡으로 딸이 직접 선택해준 곡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내년까지 부지런히 연습해서 꼭 결혼식의 축하 연주를 해주고 싶네요. 하셨어요. 네, 아, 그 곡이 Can't Take My Eyes Off You 라는 곡이네요. 연습 열심히 하셔서

기차에서나마 이 음악이 조금이라도 쉼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수빈아. 라고 하셨어요. 수빈 씨 생일도 축하합니다. 음악은 조만간 또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강수경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일이자 마이클 잭슨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세상을 사랑으로 치유하고자 했던 그의 곡들은 아직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새음에서 이 곡을 같이 들으면 어떨까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Heal the World라는 곡을 말씀하셨는데 이 곡은 그동안에는 연주로 가끔씩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마이클 잭슨의 원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들어보시죠.

마이클 잭슨의 노래 두 곡이었죠. 방금 들으신 곡은 You Are Not Alone이었어요. 이 곡은 알 켈리가 작사 작곡하고 마이클 잭슨이 불렀던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존 디 마르티노가 이끄는 존 디 마르티노스 로맨틱 재즈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마이클 잭슨이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던 곡 Heal the World였어요. 오늘 마이클 잭슨의 원곡으로 정말 오랜만에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0526번 쓰시는 분, 평창 캠핑장에 와서 듣는 새음 황홀합니다. 늘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황홀하다고 표현해 주셨네요. 그리고 9472번 쓰시는 분, 오늘 이른 퇴근으로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비가 마구 쏟아지네요. 아,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쏟아졌군요. 아, Heal the World, Heal the 9472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세기 미국의 작곡가죠. 세뮤얼 바버의 곡입니다. 원래 현악 4중주 비단조 작품 번호 11 가운데 2악장 몰토 아다지오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편곡을 했죠. 그리고 제목을 현을 위한 아다지오라고 붙였습니다. 아다지오 포 스트링스. 이 곡을 오늘은 샤를 뮌시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했던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플래툰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곡이죠. 사뮤엘 바버의 아다지오 포 스트링스, 현을 위한 아다지오였습니다. 샬르 뮌시가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음반 선물 있습니다.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지브리 애니메이션 명곡집인데요. 지브리 무비스 피아노 인 더 스카이 LP입니다. 예쁜 하늘색 컬러 LP에 이웃집 토토로, 붉은 돼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비롯한 주옥 같은 히사이 시조의 음악 14곡이 담겨 있습니다. 2010년 제16회 쇼팽 국제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기도 했던 프랑스 출신의 클래식 피아니스트 기욤 마송이 연주합니다. 천장 한정판 LP, 지브리 무비스 피아노 인 더 스카이 LP 앨범을 우리 청취자 5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의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오셔서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KBS 콩이나 문자로는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물방의 당첨자 확인란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립니다.

해가 기울고 날이 저물고 노을에 물든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이내 흑백 사진처럼 어둑해집니다. 색채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흑백 사진의 단순하고 깊은 느낌. 컬러 사진이 표현할 수 없는 그 명암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면 비로소 세상의 진짜 표정이 보이는 것 같죠.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영화 중엔 몇몇 흑백 영화도 있습니다. 그 중에 르네 클레몽 감독의 1952년 작품 금지된 장난도 있죠.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파리를 떠나 피난길에 오른 5살 소녀 볼레트는 한순간에 부모를 잃습니다. 혼자 남은 볼레트는 우연히 시골 소년 미셸을 만나게 되는데

못했던 아이들은 죽은 강아지와 작은 동물들을 위해 비밀스러운 무덤을 만들고 십자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성당에서, 공동묘지에서, 때로는 집안에서 몰래 훔쳐온 십자가들. 어른들의 눈에는 금지된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미셸과 폴레트에게는 무서운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의식이자 안식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오래 기억하는 이유는 이 흑백의 영상이 건넨 충격과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화 내내 흐르던 음악의 힘도 컸지요. 단 한 대의 클래식 기타로 들려주는 로망스가 너무 아름다워서 슬픔은 더 깊어지고 영화의 여운은 더 길어졌습니다. 스페인 민요 로망스는 로망스 아노니모, 작자 미상의 로망스라고 불립니다. 19세기 후반 스페인의 기타리스트 안토니오 루비라의 작품이라는 추정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정확한 작곡자는 밝혀지지 않았죠. 1940년대에 비센테 고메스가 편곡하고 연주하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르네 클레몽 감독은 영화 금지된 장난에 이 곡을 선택함으로써 작자 미상의 로망스를 많은 사람이 겪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음악으로 만들었죠. 이 아름다운 소품을 마침내 세계인의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작은 꽃으로 피워낸 주인공은 스페인의 위대한 기타리스트 나르시소 예페스였습니다.

영화 금지된 장난의 쓸쓸한 여운을 완성했던 기타리스트 나르시소 예페스는 안드레스 세고비아와 함께 기타를 독주악기로 격상시킨 20세기의 위대한 클래식 기타리스트로 꼽히죠. 1927년에 스페인 무르시아 지방 로르카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4살 때 아버지가 선물해준 장난감 기타 덕분에 기타와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일을 도와야 했던 이 시골 소년은 나귀를 타고 집과 농장으로 갈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율을 상상 속의 기타로 연주하는 연습을 했었다고 하죠. 이 독특한 내면의 훈련이 훗날 그의 정교하고도 깊이 있는 해석의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발렌시아 음악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1947년에 마드리드에서 데뷔한 나르시소 예페스는 1952년에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죠. 바로 르네 클레몽 감독을 만났기 때문이고 이 영화 금지된 장난에 흐르는 로망스를 연주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소 예페스는 좋은 영화를 만나 성공을 거두었고 영화는 또 훌륭한 기타리스트를 만나 명작의 반열에 오르게 됐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 금지된 장난에 흐르던 스페인 민요 로망스를 나르시소 예페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들으신 연주는 영화에 흐르던 세 곡을 이어서 연주한 Jeux Interdits Suite, 금지된 장난 모음곡이었는데요. 스페인 민요 로망스와 함께 프랑스 작곡가 로베르 비제의 사라방드와 부레, 그리고 카탈로니아 민요 엘 테스타멘트 아멜리아, 아멜리아의 유서,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랑후에스 협주곡 2악장을 노래한 곡이죠. En Aranjuez con tu amor, 아랑후에스에서 너의 사랑과 당신의 사랑과 함께입니다. 이 곡 테너 호세 카레라스가 노래하고요. The Angel Orchestra of London이 연주합니다.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 The Angel Orchestra of London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분입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들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7월 7일 화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두 곡 이어드렸는데요. 전쟁을 배경으로 했던 두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곡들이었죠. 방금 들으신 곡 루이 암스트롱이 노래한 What a Wonderful World였어요.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 노래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As Time Goes By였어요. 허먼 허펠트가 1930년대 초반에 발표했는데 1942년 카사블랑카라는 영화에서 둘리 윌슨이 불렀던 노래 As Time Goes By. 이 곡을 오늘은 미국의 재즈 가수인 캐롤 슬로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네 사연이 또 김미영 씨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점심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하셨네요. 이곳에서 공부하는 아들의 졸업쇼가 잘 마무리되어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졸업쇼라고 하시니까 패션 쪽인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4061번 쓰시는 분 30대에 만나 70 나이 되도록 만나는 친구들을 오늘 오대산에서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세운 팬들이라는 걸 이 긴 세월을 보내고도 오늘에야 알게 됐어요. 얼마나 얘기꽃을 피웠는지 모릅니다. 한 친구는 20년 넘게, 또 한 친구는 10년 넘게, 제가 제일 어린 7년이 됐더라고요. 같은 음악 들으며 또 같이 할 날을 손꼽자 하면서 헤어졌지요. 참 좋은 친구들이고 참 좋은, 참 고마운 세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친구들간의 우정이 더 다져지셨겠네요. 그렇죠? 4061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네 친구분들도 모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아일랜드의 포크 그룹 The Chieftains 그리고 아일랜드 가수죠. 가족 그룹인 클라나드의 멤버인 모야 브레넌이 함께 하는 곡입니다. 제목이 Lullaby for the Dead 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 팻 멜론이라는 The Chieftains의 리더죠. 그가 작곡한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테마곡이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Now We Are Free 전해드렸어요. 리들리 스콧 감독, 러셀 크로우 주연의 글래디에이터 2000년 영화였죠. 이 영화의 음악을 독일 출신의 영화음악가 한스 짐머가 맡았죠. 그리고 역시 독일 출신의 클라우스 바델트와 함께 작업했고요. 호주 출신의 음악가 리사 제라드도 합류했는데요. 리사 제라드는 이 음악 속에서 또 노래도 불러주었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우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OST에서 에필로그였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두 형제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펼쳐진 강재규 감독의 2004년 영화였죠. 이 영화의 에필로그를 이동준의 오리지널 스코어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아일랜드의 포크 그룹 The Chieftains, 그리고 아일랜드 가수 모야 브리넌이 함께한 곡 Lullaby for the Dead, 죽은 자를 위한 자장가라는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포르투갈의 파두 곡입니다. 조르주 페르난도라는 남성 파두 가수, 그리고 아르헨티나 산토스라는 아말리아 호드리게시와 동년배인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가수입니다. 이 두 가수가 함께 노래하는 곡, 아말리아 호드리게시가 1983년 63세 나이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제목이 라그리마, 눈물입니다. 들어보시죠.

말라이카였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노래이기도 하죠. 스와힐리어로 천사, 아름다운 여인, 사랑하는 여인을 의미하는 말라이카를 안젤리크 키죠. 서아프리카 베냉공화국 출신의 가수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의 연주가 함께했어요. 그 전에는 라그리마, 눈물이라는 파두였는데요.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조르주 페르난두와 아르헨티나 산토시의 듀오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존 레논의 명곡이죠.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는, 평화를 꿈꾸는 Imagine. 이 곡을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가수 할레드, 그리고 이스라엘 출신의 노

위험을 대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산악구조대가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도 늘 그 존재를 기억하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죠. 산악구조대는 일반 구조와는 상황이 달라서 훈련하는 방식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산악구조의 중심이라 불리는 알프스의 구조대원들 훈련은 마치 극지 탐험가의 훈련 같기도 하죠. 프랑스의 샤모니, 오스트리아 티롤 등의 산악구조대는 혹독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거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의 훈련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조난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죠. 그들은 대원 중 일부가 실제로 고립된 상황을 만들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저체온증과 공포를 견디는 생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를 이송하는 훈련 과정에서도 대원들이 교대로 조난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구조받는 사람이 겪는 어지러움과 흔들림, 호흡과 체온의 저하 속도를 직접 체험한다고 하죠. 구조대가 단단히 묶었다고 판단한 것이 구조받는 사람에게는 호흡곤란과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도 그렇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조난자의 생존 의지를 좌우할 수도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하죠. 산악구조대는 구조기술보다 먼저 조난자의 입장을 배우려는 자세로 훈련에 임하기 때문에 조난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에도 우리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고 몇 분 뒤면 완전히 안전해질 것이라는 말로 심리적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지만 정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 쉽지 않았는지 산악구조대의 훈련 과정을 통해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만큼의 노력과 저만큼의 이해가 있어야 정말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봤다고 할 수 있겠구나 싶네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지름길이 있으니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마음만 있어도 산악구조대의 훈련을 통과한 것 같은 길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든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 구조하러 오는 산악구조대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우리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세상을 온통 채우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닫는 저녁입니다.

저녁의 쉼표 하나, 오늘은 산악구조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훈련하면서 조난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라죠. 내가 산악구조대의 역할을 해야 할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이어서 전해드린 곡, 영화 산체스의 아이들의 음악이죠. 척 맨저니의 곡, 콘스엘로의 사랑의 테마, 클레오 레인의 목소리,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하모니시스트 이한결이 작곡한 노을 위를 걷는 아이, 이한결의 하모니카, 김수유의 기타 연주입니다.

이한결의 하모니카, 김수유의 기타 연주, 노을 위를 걷는 아이, 오늘 끝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혜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금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11월 5일 스위스 윈터투어 슈타트하우스 콘서트홀에서 펼쳐진 무직 콜레기움 윈터투어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알렉산드르 블로프가 지휘하는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티모시 리다우시 연주하는 마크 심슨의 비올라 협주곡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스위스의 유서 깊은 오케스트라로 손꼽히는 무직 콜레기움 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작년 11월 5일 음악회에는 프랑스 출신의 지휘자 알렉산드르 블로후가 지휘를 맡았는데요. 먼저 첫 곡은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 가운데 발췌곡입니다. 베토벤은 1801년에 프로메테우스를 소재로 한 발레 음악,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을 완성했는데 발레의 대본은 분실돼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무용가 카를로 리토르니의 보고서와 베토벤 스케치 수첩을 참고하면 이 발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진흙과 물로 두 개의 예쁜 인형을 만들어 이를 신들이 사는 올림포스 산으로 가져갔다. 그는 이 인형에 영혼을 불어넣어 인간을 만들겠다고 장담하고

태양의 불꽃을 가져다가 생명을 불어넣었으나 인형은 그저 단순한 생물체가 되는 것에 그쳤다. 프로메테우스는 이 생물체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여러 여신들을 찾아가서 사랑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웃는 것, 춤추는 것 등을 배우게 하고 술의 신 바쿠스에게서 술 마시는 법을 배우게 한다. 그래서 드디어 인간을 완성해낸다. 이 발레 줄거리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는 거의 인간을 창조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데요. 당대의 인간들을 계몽주의로 인도할 혁명가로 프로메테우스를 생각한 건 아닌가. 아마도 베토벤은 이런 프로메테우스에 매료돼서 아주 멋진 발레 음악을 작곡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베토벤은 프로메테우스의 음악을 서곡과 16곡의 극중 음악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이번 빈터투어 음악회에서는 그중 발췌곡이 연주되는데요.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작품 번호 43 가운데 서곡 그리고 제9번 아다지오, 14번 안단테, 16번 피날레 알레그레토가 연주됩니다. 알렉산드르 블로후가 지휘하는 뮤직 콜레기움 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베토벤의 발레 음악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작품 번호 43 중에서 서곡 그리고 제9번 아다지오, 14번 안단테, 16번 피날레 알레그레토를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알렉산드르 블로흐가 지휘하는 무직 콜레기움 빈터투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작년 11월 5일 스위스 빈터투어 슈타트하우스 콘서트홀에서 펼쳐진 무직 콜레기움 빈터투어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다음 곡은 이 시대의 영국 작곡가 마크 심슨의 비올라 협주곡입니다. 마크 심슨은 영국 리버풀 출신이고요. 작곡가이면서 또한 클라리넷 연주자이기도 한데 BBC 올해의 음악가 그리고 BBC 프롬스와 가디언의 올해의 작곡가로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들으실 마크 심슨의 비올라 협주곡은 부제가 붙어 있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겁내지 말아라 라는 뜻의 부제가 붙어 있는 곡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15일에 베를린에서 초연된 작품인데 당시 비올리스트 티모시 리다우시 초연을 맡았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빈터투어 공연에서도 역시 티모시 리다우시 비올라를 연주합니다. 자, 그럼 마크 심슨의 비올라 협주곡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겁내지 말아라 를 들으시겠습니다. 티모시 리다우스의 비올라 연주, 알렉산드르 블로흐가 지휘하는 무직 콜레기움 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들으신 곡은 이 시대의 영국의 작곡가 마크 심슨의 비올라 협주곡이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Hold your heart in your teeth.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겁내지 말아라 로 돼 있는데 지난 2024년에 초연된 최신작이고요. 비올라 연주는 초연 당시에도 이 곡을 연주했던 티모시 리다우시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블로프가 지휘하는 뮤직 콜레기움 윈터투어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비올라를 연주한 티모시 리다우스는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노부코 이마이를 사사했고요. 영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라이오넬 터티스 국제 비올라 콩쿨 1위를 차지한 비올리스트입니다. 이번 빈터 투어 공연에서 아주 뛰어난 기량으로 마크 심슨의 곡을 훌륭하게 연주해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11월 5일 스위스 윈터투어 슈타트하우스 콘서트 홀에서 펼쳐진 뮤직 콜레기움 윈터투어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지휘를 맡은 알렉산드르 블로흐는 1985년 프랑스 앙주에서 태어난 지휘자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두각을 보이고 있는 지휘자인데요. 다음 시즌부터 스페인의 RTV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오늘 듣고 계신 윈터투어 공연 후반부에는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4번을 선보입니다. 시벨리우스 교향곡 4번은 1910년부터 11년에 걸쳐서 작곡된 곡인데요. 시벨리우스의 7곡의 교향곡 가운데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곡으로 손꼽히고 있죠. 이 교향곡에 드러난 음악적인 언어가 좀 굉장히 암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때때로 수수께끼 같은 불협화음이 좀 모호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시벨리우스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좀 그의 우울한 마음이 이 곡에 드러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곡은 모두 4개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악장은 몰토 무대 라토, 2악장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3악장 템포 라르고,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4번 A단조 작품 번호 63 전악장을 알렉산드르 블로흐가 지휘하는 뮤직 콜레기움 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4번 A단조 작품 번호 63 전악장을 알렉산드르 블로프가 지휘하는 무직 콜레기움 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작년 11월 5일 스위스 빈터투어 슈타트하우스 콘서트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31번 D장조 쾌휼 297 일명 파리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들으시겠습니다. 더글라스 보이드가 지휘한 무직 콜레기움 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31번 D장조 쾌헬 297 일명 파리 가운데 1악장을 더글라스 보이드가 지휘한 무지 콜레기움 빈터 투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윤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하루는 방송국에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무척 익숙한 얼굴이 보여서 밝게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상대방이 한번 뒤를 돌아 살펴보고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습니다. 그제서야 생각이 났죠. 제가 늘 휴대전화로 열심히 보고 있던 동영상 채널의 진행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특정한 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단순 접촉 효과라고 합니다. 자주 본다는 것만으로도 낯설었던 것이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것은 자연스럽게 호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그런 때가 있죠.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도 익숙하고 처음 나누는 대화인데도 편한 사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이런 묘한 친밀감이 가끔은 우연이라기보다는 뒤늦게 발견한 익숙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주친 사람들 가운데 혹시 언제쯤 한번 스쳤을 아니면 시간이 지난 어느 순간에 익숙한 만남을 준비하는 그런 인연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소월 씨 임금수곡 초원입니다. 소프라노 이현정입니다.

이윤상 씨 홍남파곡 옛 동산에 올라 베이스 연광철이었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김수월 씨 임금수곡 초혼이었는데요. 소프라노 이현정의 노래였습니다. 이영걸 씨 황덕식 곡 한강 소프라노 이나원의 노래로 윤동주 씨 김인철 곡 또 다른 고향 테너 이영화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이영걸 씨, 황덕식 곡, 한강, 소프라노 이나원의 노래로, 윤동주 씨, 김인철 곡, 또 다른 고향, 테너 이영화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명 씨 곡, 김동환 편곡, 나물 캐는 처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산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괜찮아.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관촌수필의 소설가 이문고는 6.25 전쟁이 자신을 이렇게 바꿔놨다고 그랬었다. 제사가 많은 집 아이의 하나가 됐고 결식 아동 가운데 하나가 됐다. 학교에서 사친 회비를 감면받는 아이가 됐고 면사무소에 가서 구호 양곡을 타오는 아이의 하나가 됐다. 농번기 때마다 논밭에 매여서 무단결석을 하는 아이의 하나가 됐고 노래나 운동이나 놀이를 싫어하는 아이의 하나가 됐다. 그러면서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쟁에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아이가 됐다고도 덧붙였다.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과 또 가족들에게 추모의 마음을 바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의 책임을 기억하면서 6.25 전쟁 제76주년 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엘가의 에니그마 변주곡 중에서 님로드의 가사를 붙인 룩스 아에테르나, 영국의 아카펠라 그룹 보체스 에잇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오늘 6.25 전쟁 발발 76주년의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희생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면서 이런 전쟁의 참화가 다시는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2시간 동안 차분함에게 음악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에스토니아 출신 작곡가 아르보 페르츠의 에스토니안 럴러바이입니다.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존 레노안의 피아노입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가브리엘 푸오레의 레퀴엠 중에서 일곱 번째 곡 인 파라디숨, 천국에서 케임브리지 킹스 콜리지 합창단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두 곡 아르보 페르트의 에스토니안 럴러바이,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 존 레노안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생상스의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독일 드레스덴 소년 합창단 출신의 테너 프리더 랑의 음성, 다니엘 비니거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에 불타바입니다. 조지 쉐리지 위하는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입니다.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에 빌타바, 조지 쉐리 지휘하는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슈베르트의 군대 행진곡 1번 도이치번호 733, 한스 크나퍼츠 부시의 지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추억의 영화죠. 콰이강의 다리 중에서 리버 콰이마치 멜로디를 연주한 콜로넬 보기, 케네스 알포드의 음악이었습니다. 영국 육군 보병연대인 척탄병 근유대 군악단이었습니다. 이영훈의 사랑하면서도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입니다.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영훈의 사랑하면서도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인류학자이자 민속식물학자며 여행가이고 사진작가인 웨이드 데이비스의 인문학서 사물의 표면 아래의 한 페이지입니다.

웨이드 데이비스는 세계의 오지를 다니면서 원시 문화를 탐험한 인류학자입니다. 아마존과 안데스 산맥 주위에 거주하는 원주민들과 3년 이상 함께 생활하면서 6천 종 이상의 식물을 수집한 식물학자이기도 합니다. 사물의 표면 아래는 그가 인류학의 렌즈로 21세기 우리의 삶과 세상을 들여다보고 분석한 입문서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한국 독자들에게 주는 별도의 서문을 통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류학적 관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다시 제대로 찾는다면 제 여행은 분명 한 가지 질문에 이끌릴 것입니다. 20세기의 많은 시간 동안 그토록 심한 참화를 겪은 국가가 어떻게 그저 존속하는 것도 아니고 막강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로 부상해 세계적인 귀감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진 웨이드 데이비스는 이어서 한국이 겪은 일제강점기의 해방 이후의 가난과 6.25 전쟁의 비극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웨이드 데이비스는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답합니다. 2년간 힘겨루기였던 그 전쟁은 사실 결코 냉전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을 불길로 휘감고 나라를 둘로 쪼갰으니까요. 그 잔해에서 일어선 서울은 이제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도시가 됐습니다. 북한 정권과의 대립이라는 부담을 견디면서도 남한은 2020년 기준 세계

얼음입니다. 비해가 연대를 구축하는 자극제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이룬 성취를 생각하면 겸허해진다고도 썼습니다. 그런 성취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부터야말로 전후 세대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지수의 아라리오, 소프라노 황수미의 노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밤의 한 페이지에서는 인류학자이자 민속식물학자며 여행가고 사진작가인 웨이드 데이비스의 인문학서 사물의 표면 아래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이병훈 씨가 사연 주셨습니다. 가능하다면 6월 25일 날 듣고 싶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동족 상전의 비극을 겪은 날이고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 장병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들의 희생을 기리면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 OST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메인 테마 함께 듣겠습니다. 영화 막가 마이클 카멘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준비했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런던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입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OST 중에서 Him to the Fallen, 존 윌리엄스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그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탱글우드 합창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으시는 곡 TV 미니시리즈 밴드 오브 브라더스 OST 중에서 메인 테마 레퀴엠 포 어 솔저, 마이클 카멘의 오리지널 스코어, 런던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OST 중에서 Stille Nacht,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05년도 크리스티안 까리온 감독의 작품입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북부 독일 점령지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독일군 그리고 영국군 프랑스군의 기적 같은 평화의 저녁을 영상에 옮긴 작품입니다. 테너 롤란드 비아손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레코딩으로 준비한 차이콥스키의 음악입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 바슬리 네볼리신이 지휘하는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 바실리 네볼리시니 지휘하는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이었습니다. 드뷔시의 하프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춤곡 중에서 2악장 세속적인 춤, 자비드 메스트르의 하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멤버들이 함께합니다.

0: 드뷔시의 하프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춤곡 중에서 2악장 세속적인 춤, 자비에드 메스트르의 하프,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1995년도 8월 올림픽 체조 경기장 공연 실황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용섭의 그리운 금강산, 플라시드 도밍고와 홍혜경의 노래입니다.
1: 우리가 그리운 금강산을 노래하겠습니다.

1995년 8월 올림픽 체조 경기장 공연 실황으로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 플라시도 도밍고와 홍혜경의 노래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조수미가 부른 임금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이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마이클 호프의 음악입니다. Be Loved, 사랑하는. 그의 키보드와 켄튼 영스트롬의 기타 연주로 함께합니다.

키스차르스의 마이송, 리처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빌 더글라스의 피아노, 에디 고메스의 베이스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내몰렸던 하층민 출신의 미국 젊은 장교와 거리의 여인의 짧은 사랑을 담은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OST 중에서 A Love Idea, 마크 노플러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함께합니다.

사실 음악은 참 유명하지만 영화의 내용을 아는 분들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내몰린 하층민 출신의 젊은 장교 그리고 또 거리의 여인의 사랑을 담은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OST 중에서 A Love Idea 마크 노플러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오늘 6.25 전쟁 발발 76주년 함께한 당신의 밤과 음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의 참화 속에서 희생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또 이런 전쟁의 참화가 다시는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두 시간 동안 차분하게 여러분과 음악으로 함께했습니다. 목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마칩니다. 제작의 안중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에 살던 화가 우신출은 그 길로 종군 화가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가족들이 말릴 틈도 없이 짐을 꾸린 그는 북진하는 국군을 따라 원산까지 올라가며 총알과 포탄이 쏟아지는 곳마다 스케치를 남겼죠. 덕분에 전쟁으로 파괴가 된 시가지, 전신주를 보수하거나 무너진 다리를 고치는 공병들, 잠시 숨을 고르는 보병들의 모습이 오늘까지 그림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오신출 화가가 전하는 전쟁의 순간 가운데 위문문 고성에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단기 4283년 10월 6일, 서기로는 1950년 10월 6일에 그린 작품이죠. 당장이라도 포탄이 쏟아질 것 같은 전장에서 병사들이 위문 편지를 읽는 순간을 남긴 그림인데요. 전쟁 중 잠시 휴식을 취하는 장병들의 모습이 참으로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화가의 시선이 더해진 풍경이라 더 그렇겠죠. 그림으로 남겨진 6.25에는 병사들의 희생을 마음 편히 바라볼 수 없었던 화가의 마음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 우리가 오늘을 기억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한상옥 씨 최영섭 곡 그리운 금강산이었습니다. 수수만년 아름다운 산 못 가본 지 몇몇 해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은 부른다. 아, 이 가사를 목 놓아 사무치게 부르지 않아도 되는 날은 언제쯤 오는 걸까요? 수원시리 팝창단의 하모니로 오늘 노래의 날개 위에 목요일 순서 문 열었습니다. 서민재님, 오늘같이 흐린 날씨에 이 노래 어울리네요 하셨고요. 오랜만에 들으니 좋아요. 용유미님, 김수연님도 오셨고 사계절 이름을 가진 금강산. 그러게요. 얼마나 아름다움은 그랬을까요? 이병유님. 이게 봄철 이름이죠. 금강산이. 여름이 아마 봉래산, 가을이 풍악산, 그리고 겨울이 개골산인가요? 아마 순서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기억은 그렇습니다. 국가의 비극이자 개인의 비극이었던 날이네요. 소연님 덕에 다시 생각해봅니다. 박진미님, 강영실님, 저랑 똑같은 생각하셨어요. 아, 어찌 잊으랴 우리 이날을. 정말 6.25 이날 앞에 항상 붙는 말이죠.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전쟁 없는 내일을 우리가 만들어가 보리라 다짐해봅니다. 혹시 첫 곡 나가는 동안 그 우신추 화가의 그림 위문문 고성에서 찾아보셨나요? 정말 이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 속에서도 가족들의 그 편지로 잠시 동안의 미소를 지었을 젊은 장병들의 모습이 가슴 시리게 다가옵니다. 이런 또 종군 화가 우신출님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또 이날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이어드릴게요. 1828년 그가 세상을 떠난 몇 개월 뒤 출판된 가곡집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백조의 노래죠. 그 중에서 첫 번째 곡입니다. Liebes Botschaft, 사랑이 전하는 말, 혹은 사랑의 전령이라고도 해석되는데요. 렐슈타프의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한 청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와 자신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시냇물에게 부탁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전령은 시냇물이죠. 피아노 반주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느낌이 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테너 이안 부스트리치,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9세기 독일 리트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작품이었어요. Wie bist du, meine Königin. 나의 여왕이시여 편안하신지요. 작품 번호 32의 9였습니다. 그댄 나의 여왕님, 당신은 부드러운 자비로움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갓 피어난 장미의 화사함이 얼굴에서 핀다고 했네요. 사랑하는 연인을 나의 여왕으로 우러러보는 낭만적인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바리톤 올라프 베어, 제프리 팔슨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독일 리트 프란츠 슈베르트의 작품이었죠. 사랑이 전하는 말, 도이치번호 957 중에서 첫 곡이었습니다. 테너 이안 부스트리지가 불렀고요.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곡은 오늘 6.25에 꽤 잘 어울리는 외

외국 곡이 되겠네요. 아일랜드 민요입니다. 슬란 아바엘. 그 아일랜드 토속어인 게일러로 이 뜻이 무사히 집으로. 작별 인사의 노래입니다. 무사히 돌아오길 행운이 있길. 그대 사랑이 없다면 내 가슴은 찢어질 거예요. 그대를 안아주면 좋을 텐데. 그대가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 케이트 퍼셀의 음성입니다.

아일랜드 미녀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아주 경쾌했죠. Star of the Countdown. Countdown의 별이란 제목인데 이 북 아일랜드의 다운주라는 그 지명이 있다고 하네요. 온 마을 젊은이들을 설레게 했던 로지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인이 그러니까 카운티다운의 별인 거죠. 그녀의 사랑을 얻고야 말겠던 로맨틱하고도 유쾌한 노래였습니다. 영국의 아카펠라 앙상블 더 스윙글 싱어즈의 하모니였고요. 먼저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아일랜드 미녀였습니다.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 케이트 퍼셀이 불렀습니다. 참 켈틱 음악에 잘 어울리는 청아한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별 인사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김경미 님께서 오늘이 6.25군요. 노날 덕분에 알았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이윤영 님, 그러셨구나. 아드님이 그 동네 GP에서 근무해서 몇 번 그 보러 가셨었대요. 국군 장병들에게 고마운 오늘입니다 하셨고요. 임태희님도 오셨고 백진욱님 오늘이 6.25였군요. 엉터리 축구 때문에 잊었었네요. 아 그러게요. 아 어찌 잊으랴 이날을. 조금 뭐 질 수 있죠. 근데 좀 멋지게 졌으면 좋았겠다. 그런 조금 아쉬움은 좀 생깁니다. 조 3위도 32강의 또 경우의 수에 따라서 올라가던데 독일이랑 맞붙을 또 예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더라도 멋지게 싸우고 패배하기를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네요. 박다비님 어두운 날 소연님의 목소리가 위로해주네요 하셨는데 다음 곡이 오늘 날씨가 좀 흐리긴 하죠. 아주 잘 어울리는 걸쭉한 음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고 들으시고요.

사람의 음성이 악기 못지않게 아름답다는 말 하잖아요. 로이 암스트롱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이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 악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펫 연주도 로이 암스트롱이 직접 했습니다. 블루베리 힐. 블루베리 힐에서 내 설렘을 찾았죠. 그곳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그 언덕 위로 달조차 멈춰섰고 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머물렀죠. 낭만적인 재즈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오페라 친구 프리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대성공을, 이 첫 번째 오페라가 대성공을 거둔 이후에 두 번째를 올린 오페라인데 첫 번째 작품만큼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름다운 아리아가 몇 곡, 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죠. 그중에 두 곡입니다. 1막에 나오는 여주인공 수철의 아리아입니다. Son pochi fiori povere viole, 하찮은 몇 송이 제비꽃. 이어서 3막에서 프리츠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프리츠는 이 제목 그대로 남자 주인공이고요. 독신을 고집하는 노총각이죠. Ed anche Beppe amò, Beppe도 사랑을 했다네. 아리아 제목 그대로 프리츠도 수철과 사랑에 빠집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테너에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잔 안드레아 가바짜니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이탈리아 오페라 친구 프리츠 중에서 두 곡의 아리아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프리츠가 부르는 노래였어요. 베페도 사랑을 했다네. 베페가 누구냐면요. 집시 친구예요. 그러니까 프리츠가 이 수철하고 사랑에 빠지면서 그때 그 집시 친구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겠다고 말하자면 사랑을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먼저는 그 사랑스러운 수첼이 부르는 노래였죠. 하찮은 몇 송이 제비꽃. 이 프리츠의 40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꺾은 제비꽃을 선물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라니, 테너에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잔안드레아 가바자니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헨델의 독일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불타는 장미 대지의 장식, 소프라노 줄리안 베어드, 템페스타 디 마레 챔버 플레이어즈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독일 아리아였습니다. 플라멘드 로제, 체어드 데어 열든, 불타는 장미, 대지의 장식. 자연에 핀 아름다운 장미와 만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이 훌륭한 창조물을 만든 조물주를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줄리아누 베어드가 불렀고요. 템페스타 디 마레 챔버 플레이어즈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스티븐 포스터의 노래입니다.

이미 한창 잘 나가던 히트 작곡가였고요. 어찌 보면 전성기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히트 작곡가의 황혼기에 들어서고 있었죠. 우리가 포스터의 노래라고 기억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남북전쟁 이전의 미국, 특히 1850년대의 사회적인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인데요. 남북전쟁이 터지고 뉴욕으로 이주한 포스터는 애국가와 행진곡, 군가 같은 전쟁 노래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때도 전쟁 이전과 마찬가지로 향수와 아주 사적인 정서를 담은 가곡에 더 치중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그의 노래는 전쟁의 함성보다는 여전히 집과 가족, 또 추억과 그리움의 정서에 더 가까웠죠. 그런 포스터에게 Slumber My Darling, 잘자렴 아가야, 이런 제목의 아주 다정한 자장가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의 정서를 떠올리면서 쓴 곡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의 마음이 따뜻하게 담긴 노래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기 포스터는 어떤 마음으로 자장가를 썼을까요? 미국 남북전쟁 한가운데서 그가 지은 자장가 노랫말입니다. 잘 자라 아가야, 엄마가 곁에 있단다. 내 꿈을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지켜줄게. 햇살도 사라지고 저녁 노을도 저물었으니 잘 자렴 아가야, 이제 밤이 찾아오는구나. 고운 꿈들이 네 잠자리를 찾아오길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가야. 다른 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엄마 네 곁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잘 자렴 아가야, 새들의 노래도 잠들고 떠도는 이슬은 꽃들의 품에 안기네. 잘 자라 아가야, 따뜻이 꼭 안아주면서 천사들이 널 모든 해로움에서 지켜주길 기도한단다. 잘 자라 아가야, 새들도 모두 잠들고 떠도는 이슬은 꽃의 품에 안기네. 잘 자렴 아가야, 따뜻이 감싸 안아주며 천사들이 널 모든 해로움에서 지켜주길 기도한단다.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의 마음을 담은 자장가 스티븐 포스터의 잘 자라 아가야, Slumber My Darling입니다.

전쟁 중에 이런 아름다운 자장가를 만들었군요. 스티븐 포스터의 Slumber My Darling.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알리슨 크라우스, 첼리스트 요요마우의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포스터의 곡 골랐어요. 달콤한 잠에 빠진 사랑스런 앨리스. 테너 로버트 화이트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에는 한국전에 참전하는 군인 릭이 트랄랄라에게 편지를 건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한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 편지는 트랄랄라가 처음으로 받아본 인간다운 존중이었고 가공되지 않은 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잊고 살아가지만 편지 속에 적힌 그 말, 살아 돌아와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말은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들의 소망이기도 했겠죠. 영화의 제목에 등장한 마지막 비상구는 고속도로의 마지막 출구를 말하는 것이었지만 영화는 삶을 지탱하는 단 하나의 비상구가 진심 혹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트랄랄라가 받은 편지에 담긴 진심 같은 것,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그런 마음이 기다리는 저녁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음악들이었죠. 스코틀랜드 출신의 뮤지션 마크 노플러의 음악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테마곡 Last Exit to Brooklyn 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죠. A Love Idea. 이 곡을 우리 연주자들 이강호의 첼로, 이민영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소현 씨, 차분하고 고요한 비 내리는 저녁 새음 함께합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유미애 씨, 6.25를 전쟁의 상흔을 돌아보게 되는 곡들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기다리고 계시네요. 그리고 잼만루야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혹시 거기도 비가 오나요? 여기 부산은 오다 말다 멜랑콜리한 날씨네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방송국 오면서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내렸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모니터로 살짝 스쳐 보니까 우산을 쓰고 KBS 앞에 우산을 쓰고 다니는 분들은 없는 거 보니까 네, 비는 지금은 안 오는 것 같네요. 박위정 씨, 오늘 축구 아쉽네요. 보이는 라디오에 우리 이번 월드컵 공인구가 잘 보이는데 말이죠. 새음으로 털어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음악으로 좀 마음 좀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까지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고요. 그곳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면서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아일랜드의 작곡가 녹턴이라는 피아노 곡 장르를 창시한 작곡가죠. 존 필드의 녹턴 6번 F장조 전해드리죠. 서혜경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먼저 서혜경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신 존 필드의 녹턴 6번 F장조에 이어서 19세기부터 내려오는 미국 민요죠. 쉐난도 들으셨습니다. 이 쉐난도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남성 합창단이죠. 챈티클리어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최호진 씨, 먼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저희 23년 지기 아내 이지영 씨의 49번째 생일이기도 하네요. 건강하지 못한 남편을 대신해서 삶의 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고 항상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건강검진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는 아내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생일 저녁에 아무것도 못 드시네요. 주말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줄 테니 조금만 참자. 라고 하시면서 네,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이지영 씨 생일 축하드리고요. 또 김영현 씨는 6월 25일로 26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나의 딸 수빈이에게 멋진 노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내년에 계획 중인 결혼식의 축가에 아빠의 색소폰 연주곡으로 딸이 직접 선택해준 곡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내년까지 부지런히 연습해서 꼭 결혼식의 축하 연주를 해주고 싶네요. 하셨어요. 네, 아, 그 곡이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곡이네요. 연습 열심히 하셔서 정말 좋은 연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일을 축하하면서 벌써 3년째 춘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느라 고단한 너의 심신을 통근 기차에서나마 이 음악이 조금이라도 쉼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수빈아 라고 하셨어요. 수빈 씨 생일도 축하합니다. 음악은 조만간 또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강수경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일이자 마이클 잭슨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세상을 사랑으로 치유하고자 했던 그의 곡들은 아직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새음에서 이 곡을 같이 들으면 어떨까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Heal the World라는 곡을 말씀하셨는데 이 곡은 그동안에는 연주로 가끔씩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마이클 잭슨의 원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들어보시죠.

마이클 잭슨의 노래 두 곡이었죠. 방금 들으신 곡은 You Are Not Alone이었어요. 이 곡은 알 켈리가 작사 작곡하고 마이클 잭슨이 불렀던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존 디 마르티노가 이끄는 존 디 마르티노스 로맨틱 재즈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마이클 잭슨이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던 곡 Heal the World 였어요. 오늘

마이클 잭슨의 원곡으로 정말 오랜만에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0526번 쓰시는 분, 평창 캠핑장에 와서 듣는 새음, 황홀합니다. 내일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황홀하다고 표현해 주셨네요. 그리고 9472번 쓰시는 분, 오늘 이른 퇴근으로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비가 마구 쏟아지네요. 아,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쏟아졌군요. 힐더월드, 힐더9472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20세기 미국의 작곡가죠. 세뮤얼 바버의 곡입니다. 원래 현악 4중주 비단조 작품 번호 11 가운데 2악장 몰토 아다지오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편곡을 했죠. 그리고 제목을 현을 위한 아다지오라고 붙였습니다. 아다지오 포 스트링스. 이 곡을 오늘은 샤를르 뮌시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했던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플래툰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곡이죠. 사뮤엘 바버의 아다지오 포 스트링스, 현을 위한 아다지오였습니다. 샬르 뮌시가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음반 선물 있습니다.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지브리 애니메이션 명곡집인데요. 지브리 무비스 피아노 인 더 스카이 LP입니다. 예쁜 하늘색 컬러 LP에 이웃집 토토로, 붉은 돼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비롯한 주옥 같은 히사이 시조의 음악 14곡이 담겨 있습니다. 2010년 제16회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기도 했던 프랑스 출신의 클래식 피아니스트 기욤 마송이 연주합니다. 천장 한정판 LP, 지브리 무비스 피아노 인 더 스카이 LP 앨범을 우리 청취자 5분께 선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의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오셔서 신청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KBS 콩이나 문자로는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물방의 당첨자 확인란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립니다.

해가 기울고 날이 저물고 노을에 물든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이내 흑백 사진처럼 어둑해집니다. 색채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흑백 사진의 단순하고 깊은 느낌. 컬러 사진이 표현할 수 없는 그 명암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면 비로소 세상의 진짜 표정이 보이는 것 같죠.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영화 중엔 몇몇 흑백 영화도 있습니다. 그 중에 르네 클레먼 감독의 1952년 작품 금지된 장난도 있죠.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파리를 떠나 피난길에 오른 5살 소녀 볼레트는 한순간에 부모를 잃습니다. 혼자 남은 볼레트는 우연히 시골 소년 미셸을 만나게 되는데 전쟁의 공포와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죽은 강아지와 작은 동물들을 위해 비밀스러운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화 내내 흐르던 음악의 힘도 컸죠. 단 한 대의 클래식 기타로 들려주는 로망스가 너무 아름다워서 슬픔은 더 깊어지고 영화의 여운은 더 길어졌습니다. 스페인 민요 로망스는 로망스 아노니모, 작자 미상의 로망스라고 불립니다. 19세기 후반 스페인의 기타리스트 안토니오 루비라의 작품이라는 추정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정확한 작곡자는 밝혀지지 않았죠. 1940년대에 비센테 고메스가 편곡하고 연주하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르네 클레몽 감독은 영화 금지된 장난에 이 곡을 선택함으로써 작자 미상의 로망스를 많은 사람이 겪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음악으로 만들었죠. 이 아름다운 소품을 마침내 세계인의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작은 꽃으로 피워낸 주인공은 스페인의 위대한 기타리스트 나르시소 예페스였습니다.

영화 금지된 장난의 쓸쓸한 여운을 완성했던 기타리스트 나르시소 예페스는 안드레스 세고비아와 함께 기타를 독주악기로 격상시킨 20세기의 위대한 클래식 기타리스트로 꼽히죠. 1927년에 스페인 무르시아 지방 로르카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4살 때 아버지가 선물해준 장난감 기타 덕분에 기타와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일을 도와야 했던 이 시골 소년은 나귀를 타고 집과 농장으로 갈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율을 상상 속에 기타로 연주하는 연습을 했었다고 하죠. 이 독특한 내면의 훈련이 훗날 그의 정교하고도 깊이 있는 해석의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발렌시아 음악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1947년에 마드리드에서 데뷔한 나르시소 예페스는 1952년에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죠. 바로 르네 클레몽 감독을 만났기 때문이고 이 영화 금지된 장난에 흐르는 로망스를 연주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소 예페스는 좋은 영화를 만나 성공을 거두었고 영화는 또 훌륭한 기타리스트를 만나 명작의 반열에 오르게 됐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영화 금지된 장난에 흐르던 스페인 민요 로망스를 나르시소 예페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들으신 연주는 영화에 흐르던 세 곡을 이어서 연주한 Jeux Interdits Suite, 금지된 장난 모음곡이었는데요. 스페인 민요 로망스와 함께 프랑스 작곡가 로베르 비세의 사라방드와 부레, 그리고 카탈루니아 민요 엘 테스타멘트 아멜리아, 아멜리아의 유서,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호아킨 로드리고의 아랑후에스 협주곡 2악장을 노래한 곡이죠. En Aranjuez con tu amor, 아랑후에스에서 너의 사랑과 당신의 사랑과 함께입니다. 이 곡 테너 호세 카레라스가 노래하고요. The Angel Orchestra of London이 연주합니다.

En Aranjuez con tu amor. Aranjuez 협주곡의 약장을 노래한 곡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 The Angel Orchestra of London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분입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

내릴 스튜디오 콩 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7월 7일 화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두 곡 이어드렸는데요. 전쟁을 배경으로 했던 두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곡들이었죠. 방금 들으신 곡 루이 암스트롱이 노래한 What a Wonderful World였어요.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 노래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As Time Goes By였어요. 허먼 허펠트가 1930년대 초반에 발표했는데 1942년 카사블랑카라는 영화에서 둘리 윌슨이 불렀던 노래 As Time Goes By. 이 곡을 오늘은 미국의 재즈 가수인 캐롤 슬로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네 사연이 또 김미영 씨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점심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하셨네요. 이곳에서 공부하는 아들의 졸업쇼가 잘 마무리되어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졸업쇼라고 하시니까 패션 쪽인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4061번 쓰시는 분 30대에 만나 70 나이 되도록 만나는 친구들을 오늘 오대산에서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세운 팬들이라는 걸 이 긴 세월을 보내고도 오늘에야 알게 됐어요. 얼마나 얘기꽃을 피웠는지 모릅니다. 한 친구는 20년 넘게, 또 한 친구는 10년 넘게, 제가 제일 어린 7년이 됐더라고요. 같은 음악 들으며 또 같이 할 날을 손꼽자 하면서 헤어졌지요. 참 좋은 친구들이고 참 좋은, 참 고마운 세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친구들간의 우정이 더 다져지셨겠네요. 그렇죠? 4061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네 친구분들도 모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아일랜드의 포크 그룹 The Chieftains 그리고 아일랜드 가수죠. 가족 그룹인 클라나드의 멤버인 모야 브레넌이 함께 하는 곡입니다. 제목이 Lullaby for the Dead 이라는 곡이에요. 이곡 팻 멜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테마곡이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Now We Are Free 전해드렸어요. 리들리 스콧 감독, 러셀 크로우 주연의 글래디에이터 2000년 영화였죠. 이 영화의 음악을 독일 출신의 영화음악가 한스 짐머가 맡았죠. 그리고 역시 독일 출신의 클라우스 바델트와 함께 작업했고요. 호주 출신의 음악가 리사 제라드도 합류했는데요. 리사 제라드는 이 음악 속에서 또 노래도 불러주었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우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OST에서 에필로그였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두 형제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펼쳐진 강재규 감독의 2004년 영화였죠. 이 영화의 에필로그를 이동준의 오리지널 스코어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아일랜드의 포크 그룹 The Chieftains 그리고 아일랜드 가수 모야 브리난이 함께한 곡 Lullaby for the Dead 죽은 자를 위한 자장가 라는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포르투갈의 파두 곡입니다. 조르주 페르난도라는 남성 파두 가수 그리고 아르헨티나 산토스라는 아말리아 호드리게시와 동년배인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가수입니다. 이 두 가수가 함께 노래하는 곡 아말리아 호드리게시가 1983년 63세 나이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제목이 라그리마 눈물입니다. 들어보시죠.

말라이카였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노래이기도 하죠. 스와힐리어로 천사, 아름다운 여인, 사랑하는 여인을 의미하는 말라이카를 안젤리크 키죠, 소아프리카 베냉공화국 출신의 가수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의 연주가 함께 했어요. 그전에는 라그리마, 눈물이라는 파두였는데요.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조르주 페르난두와 아르헨티나 산토시의 듀오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존 레논의 명곡이죠.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는, 평화를 꿈꾸는 Imagine. 이 곡을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가수 할레드 그리고 이스라엘 출신의 노아가 아랍어와 히브리어를 섞어서 노래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산의 정취를 흠뻑 느끼며 산을 오를 때 그 곁에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위험을 대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산악구조대가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도 늘 그 존재를 기억하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죠. 산악구조대는 일반 구조와는 상황이 달라서 훈련하는 방식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산악구조의 중심이라 불리는 알프스의 구조대원들 훈련은 마치 극지 탐험가의 훈련 같기도 하죠. 프랑스의 샤모니, 오스트리아 티롤 등의 산악구조대는 혹독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거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의 훈련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조난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죠. 그들은 대원 중 일부가 실제로 고립된 상황을 만들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저체온증과 공포를 견디는 생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를 이송하는 훈련 과정에서도 대원들이 교대로 조난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구조받는 사람이 겪는 어지러움과 흔들림, 호흡과 체온의 저하 속도를 직접 체험한다고 하죠. 구조대가 단단히 묶었다고 판단한 것이 구조받는 사람에게는 호흡곤란과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도 그렇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조난자의 생존 의지를 좌우할 수도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하죠. 산악구조대는 구조기술보다 먼저 조난자의 입장을 배우려는 자세로 훈련에 임하기 때문에 조난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에도 우리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고 몇 분 뒤면 완전히 안전해질 것이라는 말로 심리적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지만 정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 쉽지 않았는지 산악구조대의 훈련 과정을 통해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만큼의 노력과 저만큼의 이해가 있어야 정말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봤다고 할 수 있겠구나 싶네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지름길이 있으니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마음만 있어도 산악구조대의 훈련을 통과한 것 같은 길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든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 구조하러 오는 산악구조대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우리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세상을 온통 채우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닫는 저녁입니다.

저녁의 쉼표 하나, 오늘은 산악구조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훈련하면서 조난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라죠. 내가 산악구조대의 역할을 해야 할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이어서 전해드린 곡, 영화 산체스의 아이들의 음악이죠. 척 맨저니의 곡, 콘스웰로의 사랑의 테마, 클레오 레인의 목소리,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 하모니시스트 이한결이 작곡한 노을 위를 걷는 아이, 이한결의 하모니카, 김수유의 기타 연주입니다.

이한결의 하모니카, 김수유의 기타 연주, 노을 위를 걷는 아이, 오늘 끝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혜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금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특집으로 베토벤 후기 현악 사중주 전곡 감상 시리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순서입니다. 현악 사중주 15번 A단추 작품번호 132 역시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잊혀진 작곡가 하이페리온 낭만주의 바이올린 협주곡 시리즈 가운데서 정말 출중한 그런 연주 또 음원입니다. 요제프 용현의 바이올린 협주곡 B단조 작품번호 17, 필립 그라팽의 바이올린, 마틴 브라빈스가 주의하는 로얄 플레미쉬 필하모니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 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C장조 쾌열 330 준비했는데요. 우리 시대의 명인, 아니 장인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세간의 관심 필요 없이 자신만의 길을 오롯이 가고 있는 그런 대단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에프게니 코롤리오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물론 다른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피아노는 터치의 예술입니다. 코를리오프의 터치가 가슴을 설레게 만듭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C장조 퀘엘 330 에프게니 코를리오프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 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하이페리온 레이블의 낭만주의 바이올린 협주곡 시리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잊혀진 작곡가지만 선율미가 대단히 뛰어나고요. 또 스케일도 큰 그런 잊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요셉 용엔의 바이올린 협주곡 비단조 작품번호 17, 필립 그라팽의 바이올린, 마틴 브라빈스가 주의하는 로얄 플레미시 필하모니의 연주입니다.

잊혀진 작곡가의 좋은 곡을 발견하는 기쁜 그런 마음, 음악 애호가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작품 감상하셨는데요. 요제프 용현의 바이올린 협주곡 비단조 작품 번호 17, 필립 그라팽의 바이올린, 마틴 브라빈스가 주의하는 로열 플라멩시 필하모니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특집 베토벤 후기 현악사 중주 전곡 감상 시리즈 네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현악사 중주 15번 A단조 작품 번호 132 전해드립니다. 후기 현악사 중주곡 가운데서도 비교적 자주 연주되는 그런 인기 있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작곡 도중에 이제 병에 걸려서 작곡을 중단했다가 다시 이어서 작곡을 해서 완성한 그런 사연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작품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1악장과 피날레에 대한 구성은 이미 싹트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찍이 도중에 예상치 않은 병이 걸림돌이 돼서 중간 악장은 처음 계획에 없던 형태로 작곡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곡의 3악장 첫머리에 병에서 나은이가 신에게 바치는 성스러운 감사의 노래, 그리고 아다지오 부분에 새로운 힘을 계속 느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이 사중주 곡에는 작곡할 당시의 삶의 체험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요. 병을 극복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곡은 5악장 구성이죠. 실제 작곡순으로 보면 4악장 구성의 정해진 틀에서 벗어난 것은 이 곡이 처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의 노래 뒤에 마치 회복의 기쁨을 나타내는 듯한 행진곡풍 음악이 이어집니다. 또 피날레는 원래 교향곡 9번 마지막 악장에 사용하려고 했던 그야말로 웅대한 혼이 담긴 그런 악상을 거대하게 연주해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이렇게 베토벤의 삶에서 우러나온 체험과 연결되고 합쳐져서 곡의 전개가 아주 명쾌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곡이 후기 현악사 중주곡 가운데서 널리 알려진 그런 작품으로 인정받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825년 11월 6일 슈판치 사중주단이 초연해서 대단한 호평을 받습니다. 작곡자가 세상을 떠난 해 가을 베를린에서 출판이 이루어집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5번 A단조 작품 번호 132 타카치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루드빅 휘반 베토벤의 현악 4중주 15번 A단조 작품 번호 132 타카치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뭐 수많은 음반이 있습니다만 이번엔 타카치 4중주단의 연주로 전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질 감안하면 이 정도 수준의 연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곡 야콥 클라인의 오성 소나타 A단조 크리스틴 폰데어 골체첼로, 힐레페르레 비올라 다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입니다.

야콥 클라인의 5성 소나타, 크리스티안 폰데어 골체 첼로, 힐레 페르레 비올라 다 감바, 리 산타나의 류트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연주 명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옛날이 좋았지.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까지 우린 많은 일들을 아쉬워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좋지 않은 나이가 없고 기다리던 때는 또다시 찾아오곤 합니다. 한 번뿐이란 인생이지만 기회만큼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마주할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고 어쩌면 언제나 기다려온 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Begin Again, 박정미의 가야금입니다.

앙상블 더류의 연주, 조형준 작곡의 푸른 날, 앞서서는 박정미의 가야금으로 비긴 어게인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지만요. 돌아보면 그 시절 역시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방금 들은 음악들처럼 지금 이 시간도 소중히 담아보시죠.

백발이 되도록 하늘에 보답할 길 없으니 매번 생일 맞을 때마다 이 몸이 안타깝네. 그저 지금이라도 큰 도를 듣고서 헛되이 장부로 태어난 것 면하고자 하네.

조선시대 이재의 시 생일에 스스로 경계하다 였습니다. 매년 한 살 더 들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부로 태어나 백발이 되도록 세상에 이렇다 할 보답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룬 것도 깨달은 것도 부족하다고 느껴진 겁니다. 하지만 이재의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커다란 돌을 공부해서 나아질 거라고 다짐했어요. 늦은 때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되새긴 겁니다. 밑도들이 무능관의 대금 박영승의 검은 고현주입니다.

문은권의 대금과 박영승의 검은고가 만들어내는 넉넉한 울림. 미토들이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예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조창훈의 목소리로 들을 텐데요. 남창가곡 반우반기의 별락 나무도입니다.

남창가곡 반우반개 편란 나무도 조창훈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가야금 두 대가 함께 펼쳐내는 풍성한 산조의 세계입니다. 가야금 이중주를 위한 심상걸류산조 서운영 민혜인의 가야금입니다.

0: 전통 음악에 단가가 있습니다. 긴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하는 짧은 소리인데요. 소리꾼이 목을 풀거나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설엔 옛날 고사나 자연 풍광, 인생 무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가운데 오늘은 단가 백발가를 전해드립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발이 젊고 젊다.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다. 우산에 지는 해는 제경공의 눈물이로구나. 제경공은 중국 제나라 사람으로 우산이란 산에 올라가 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는 세월을 한탄했던 고사가 전합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분수의 추풍국은 한무제의 서름이라. 추풍국은 추풍가입니다. 중국 한나라 황제의 한무제가 분수란 강을 건널 때 늙음을 한탄하면서 불렀다고 해요. 단가 백발가 다음 사설입니다.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 가자. 금강산 들어가니 처처이 경산이요. 곳곳마다 경계로구나. 경계는 자연경치. 승지강산과 처처경산은 모두 풍경이 좋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 금강산으로 놀러 가자고 했는데요. 산엔 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계산 파무 울차. 산은 층층 높아 있고 경수 무풍 야자파. 물은 술렁 깊었네. 중국 당나라 신 하지장의 체련곡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안개가 거친 산은 울창하게 높아 보이고 거울같이 맑은 물은 바람 없이도 절로 출렁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백발가 후반부엔 절에서 펼쳐지는 제마지 불공을 본다고 해요. 제마지란 복을 비는 불교 의식으로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거나 큰 북을 치면서 예불을 하는 장면을 노래합니다. 그럼 단가 백발가를 이일주의 소리 이성근의 북반주로 전해드립니다.
1: 백발이 설코 설타
2: 좋다.
1: 백발

0: 살을 흔들 주루 같은 우리 인생들은 이룰 어이 알겠느냐
1: 절제야
0: 예아예아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가자
1: 절제야

0: 경계로구나.
1: 천재야.
0: 근산 파문을 제하. 산원 칠흥칠 높아이겠고 경수 높풍야 잡아. 그런 술로 깊은 뒤에 그 산을 들어가니 조그만한 암자 하나 있는지 여러 중돌이 모여들어 제맞이 하느라고 어떤 중은 딱관 쓰고 어떤 중은 복관 쓰고 또 어떤 중은 다리 몽둥 큰 부채를 예 손에 갈라지고 바꾸는 들둥둥 목닥은 딸랑 뚝딱 좁히는 차르르르르르르 칠적 탁자 앞에 늙은 우승 하나 파사 작북을 으스러지게 메고 고분

0: 돌아보자.
1: 연다. 단가 백발가 이주수리와 이성근의 북반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윤종 구성 인당 청해 바다 허윤종의 검은고와 유태평양의 소리와 징 김태용의 북반주입니다.

그때여 심청이는 세상사를 하직고 공선에 몸을 싣고 동서남북 지향 없이 우리 떠나가는구나. 도판 떼고 행선을 허는디

기회는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건강은 다르죠. 어떤 일은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히스토리 오단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 첫 곡은 16세기 프랑스 음악가 클레멍 자느킹의 종달새 준비했습니다. 앙상블 둘스 메모아르의 연주로 첫 곡 함께 하시죠.

금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16세기 프랑스 음악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클레멍 자느킹의 종달새였는데요. 앙상블 줄스 메모아르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칼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합시코드 협주곡 1번의 F장조 부트캠 번호 43의 1번입니다. 알레그로 디 몰토로 시작해서 안단테, 프레스티시모까지 전악장이고요. 보반 아스페르니 합시코드와 지휘를 맡아서 멜란테 암스테르담과 함께 연주합니다.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합시코디 협주곡 1번 F장조 보트캠 번호 43의 1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보빤 아스페르니 합시코드와 지휘를 맡아서 멜란테 암스테르담과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루이즈 보케리니의 첼로 소나타 F장조 제라르 번호 9번 들으시죠. 안단티노 아다지오 아사이 템포디 미뉴에토 아리오소의 전악장이고요. 스티븐 이설리스가 첼로를, 루이즈 부흐베르가가 콘티노 첼로를 연주합니다.

루이즈 부케르니의 첼로소나타 F장조 제라르 번호 9번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스티븐 이설리스의 첼로 연주, 루이즈 부후베르가의 콘티노 첼로 연주였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1723년 카니발 기간에 로마에서 출연된 니콜라 포르포라의 오페라 아델라이데에 나오는 아델라이데의 아리아 고귀한 파도여입니다. 파도의 물결을 닮은 현악기들의 리듬감 있는 움직임 위에서 유려하고 현란하게 펼쳐지는 노래인데요. 폭군의 위협에도 절개를 지키려는 아델라이드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연 당시에는 파리넬리가 불렀다고 해요. 오늘은 소프라노 카리나 고뱅의 목소리로 들으시고요. 엘렌 커티스가 지휘하는 일 콤프레소 바루코가 함께 연주합니다.

니콜라 포르프라의 오페라 아델라이데 중에서 아델라이데 아리아 고귀한 파도요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카리나 고뱅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함께한 단체는 엘렌 커티스가 지휘하는 일 콤프레소 바루코였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건반 파르티타 1번 B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825번입니다. 프렐류드를 시작해서 알레망드, 코렌테, 사라방드, 미뉴엣 1과 2, 지그까지 프란체스코 트리스타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바흐의 건반 파르테타 1번 B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825, 프렐류드부터 지그까지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에는 프란체스코 트리스타노였습니다.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마지막 곡, 텔레만의 모음곡 C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55의 C3, 함부르크의 밀물과 썰물 중에서 사라방드, 잠자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 전해드립니다. 게오르크 칼바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가 연주합니다.

게르크 필립 텔레만의 원곡 시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55-3, 함부르크의 밀물과 썰물 중에서 사라방드, 잠자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 오늘 세클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에는 게르크 칼바이트가 지휘하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였습니다. 금요일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며칠 전 공원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하늘로 뻗은 가지 끝이 노랗게 물든 나무를 봤습니다. 화려한 노란색이 잎 같기도 하고 꽃 같기도 해서 찾아보니까 잎이 아니라 꽃입니다. 나무의 이름 모감주나무. 이 화사한 노란 꽃이 질 때면 마치 황금색 비가 내리는 것 같다고 해서 영어론 골든 레인 트리라고 불립니다. 황금 비나무. 근사하죠? 이렇게 한창 더워지는 때에도 주위를 둘러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작가 스테판 리처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꽃과 같아서 때가 돼야만 비로소 열린다.

0: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1번 작품번호 53 팔투슈타인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모데라토 프레스티시모 조나단 비스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사람의 마음은 꽃과 같아서 때가 돼야만 비로소 열린다. 영국 작가 스테판 리처지의 말입니다. 앞서서 모감주나무, 노란 잎이 아닌 꽃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충청남도 태안과 경상북도 포항에서 이 자생군락을 이루는데 이게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래서 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가을, 심지어 겨울에도 저마다의 때에 맞추어서 꽃들이 피어납니다. 꽃처럼 그 누군가의 마음도 활짝 열릴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안절분절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애쓰되 노력하되 아직 때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호른 협주곡,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생상스의 삼손과 델릴라 중에서 아리아 한 곡, 이런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의 주제 카프리스 기상곡입니다. 오늘은 파가니니를 이은 여러 작곡가들의 화려한 기상곡을 준비했습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의 주제 오선지 위의 월드컵인데요. 오늘도 흥미로운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줄 신청곡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앞으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의 팬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송소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지금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서 선선하거나 일부 지역은 서늘한데요. 낮에는 서울 29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겠고 대전과 대구도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강릉 23도, 울진 22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와 경상도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은 낮 동안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조금 웃돌면서 오늘보다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볼프강 아마뉴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서곡이었습니다. 줄리앙 쇼뱅이 지휘하는 르 콩세르 드 라 루즈리 연주였습니다. 김시년 씨입니다. 35년간 대학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이달 퇴직하는 아내 김현경을 축하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6월의 푸른 잎처럼 싱그럽게 시작했던 당신의 젊음이 어느덧 35년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죠. 이제 책 대신 꽃향기 맡으면서 당신의 일상에도 따뜻한 햇살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신현 씨였습니다. 아, 그러기를 불발의 팬과 함께도 기원하겠습니다. 아유, 35년간 그 사이사이 세월의 갈피마다 어떤 이야기들이 참 많았겠습니다. 남한테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었고, 같이 걱정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었을 텐데, 한편에 35년의 책이 그렇게 해서 완성됐겠습니다. 그 책도 도서관에서 딱 놓고 사람들이 와서 가끔 펼쳐봐서 위로받는 그런 시간,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셨다고 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김신현 씨였습니다. 더 행복하세요. 김현경 씨와 더불어서. 1835 쓰는 분입니다. 어제 고생 많이 한 지완, 수완이 사랑하고 애썼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홍이 아빠도 늘 감사합니다. 1835 쓰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진해에서 경기도 일산에 와서 주무셨다고. 그렇겠네요. 먼 길도 오고 또 일도 있었고 1835 쓰는 분의 가족들 더 행복하십시오. 우유식빵 교환권 1835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아르투 슈트라우스의 호른 협주곡 1번입니다. 작품번호 11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사무엘 자이덴베르크의 호른과 세바스티안 바이그레 지휘하는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연주입니다.

리차드 슈트라우스의 호른 협주곡 1번, 작품으로 11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사무엘 자이덴베르크 호른과 세바스티안 바이그리지 위하는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연주였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6월 주제 오선지위의 월드컵인데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듯 출발의 팬과 함께는 클래식 음악 팬들을 하나로 만드는 오선지위의 월드컵으로 준비했습니다. 각 주별리그 대진표를 따라서 각 나라의 음악가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 잠시 전에 독일과 에콰도르 경기가 끝났는데 에콰도르가 이겼습니다. 아, 이게 이기면 문제인 게 우리가 이제 조 3위가 8위 안에 드는 12개 팀 중에서 8위 안에 드는 조 3위가 돼야 되는데 에콰도르가 이기면서 그 승점 4점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에콰도르가 가장 높은,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높은 그 순위가 된 게, 지금까지는 우리보다 낮은 팀이 그 스코틀랜드 딱 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세 팀이 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볼 조별리그 F조,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튀니지가 싸웁니다. 개막전부터 죽음의 조로 예상된 만큼 흥미진진한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나란히 1승 1무로 모두 패가 없습니다. 스웨덴이 1승 1패, 튀니지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8시부터 이제 일본과 스웨덴, 튀니지와 네덜란드가 경기를 치릅니다. 잠시 뒤 열릴 일본과 스웨덴 경기에 앞서서 양국이 자랑하는 두 지휘자를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을 대표하는 지휘자, 맞습니다. 세이지 오자와 전설적인 거장 카라얀과 번스타인에게 모두 배웠습니다. 백인 남성 1세기던 지휘자 세계에서 최초로 주목받은 동양인 지휘자가 된 세이지 오자와, 그는 미국의 보스턴 심포니를 30년 가까이 이끌었고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 지휘대에도 올랐습니다. 이후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을 맡아서 오페라에도 열정을 쏟았죠. 지난 2024년 8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맞서는 스웨덴의 지휘자는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입니다. 유럽 드레스덴 슈타시 카펠레와 라이프지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같은 유서 깊은 악단을 이끌었습니다. 1954년에 데뷔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넘게 무대를 지키고 있는 건데 세계 최장수 지휘자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엔 건강 문제로 의자에 앉은 채 지휘하거나 지난번에 전해드렸죠. 5월 15일 공연 때 그랬다고 공연 일부를 취소해서 안타까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며칠 전에 5월 15일 공연을 잘 마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다음 날 공연은 16일과 17일 공연은 취소를 했습니다. 안타까움을 일으켰던 예, 이런 일정들이었습니다. 이 우자와와 블룸슈테트 이 두 거장의 가장 큰 공통점은 지휘봉 없이 맨손으로 지휘한다는 겁니다. 스타일은 좀 다르죠. 세이지 우자와가 힘있고 떨림 많은 손가락으로 악단의 그 세밀한 표현을 이끌어낸다면 70살 넘어서부터 맨손으로 지휘하고 있는 블룸슈테트는 부드럽고 넓은 팔의 동작으로 음악을 맡기듯 그렇게 지휘를 합니다. 일본 대 스웨덴 당신은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양국을 대표하는 두 지휘자의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 만화번호 81번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이어서 베토벤 교향곡 3번 작품번호 55번 영웅 가운데서 오늘 4악장 듣겠습니다.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 헤르베르트 블룸슈테트가 지휘하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3번 작품으로 55번 영웅 중에서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몰토 헤르베르트 블룸슈트트까지 위한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앞서선 모리스 라벨 볼레로 만화번호 81번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6월 5선지휘의 월드컵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기를 막 치르게 될 일본과 스웨덴의 조별리그 3차전 경기로 함께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스웨덴을 축구에서는 이겨야 되겠습니다. 비교도 안 되고 꼭 일본이 이겨야 합니다. 근데 이게 한 골차로 이기면 또 안 되고 두 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해서 네, 양가적 감정으로 경기를 봐야겠습니다.

폴란드에서 사연 주신 분이 계셨는데 아, 네, 여기 있습니다. 6498 쓰는 분입니다. 저는 지금 폴란드 포즈넌이라는 지역에 출장 중입니다. 매일 지옥철에서 듣다가 이곳에서 출발 FM과 함께 들으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이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네요. 아, 폴란드에서 듣는 영웅은 어땠을까요? 고맙습니다. 멀리에서까지 잘 전해주셔서. 폴란드는 그 망명정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가 생각이 나서, 예. 가을에 꼭 가봐야 될 것 같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2816 쓰는 분입니다. 아침을 굶고 오는 학생들한테 간편식, 붕어빵, 햄버거, 핫도그, 주먹밥 등을 주는 중학교입니다. 아침에 나와보니까 벌써 나온 학생이 출발의 팬과 함께를 틀어놨어요. 기특하죠.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왜 이 방송을 틀어야 돼요? K-POP이 좋은데. 아침엔 클래식 들어야 머리가 맑아져. 그래요? 점심시간엔 너희들 듣고 싶은 음악 마음대로 듣잖아. 2년차 이어지는 클래식 음악 듣기에 이제는 아이들도 적응이 잘 됐나 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출발 FM과 함께 시간이 참 좋네요. 2816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그 학생 기특합니다. 10년 전, 20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 그 학생이 퇴근길에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졸음에 겨운 봄날의 어느 오후 카페에서 아니면 먼 나라의 공항에 착륙한 비행기의 기내 방송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영웅 혹은 라벨의 볼레로 만화번호 81번을 듣고 아 이게 뭐였지 어디서 들었는데 생각하고 생각하고 궁리하고 궁리하고 떠올리고 떠올려서 중학교 그 시절에 그 아침에 따뜻했던 그 붕어빵 그 시간이 따뜻함이 시간 속을 관통해서 그대로 10년 뒤에도 20몇 년 뒤에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816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시간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저희가 듣고 있는 곡은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하바네라 사랑은 길들지 않는 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아, 이 가수의 음성으로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고 계세요. 그렇게 보내주신 분 중에서 신청곡 선정된 분께 롤케이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목소리를 듣습니다.

조르주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하바네라 사랑은 길들지 않는 새,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 음성이었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당첨자 휴대전화번호 13544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시곡은 카르멘 하바네라 사랑은 길들지 않는 새였습니다. 월요일에 마리 조제 로르, 이 소프라노의 음성이었었고요. 화요일에 역시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오, 수요일에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목요일 메조 소프라노 아이굴 아우메트슈나, 그리고 오늘 메조 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다음 주 어떤 곡과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아그네스 발차 오랜만에 그 음성을 들었네요. 기차는 7시에 떠나, 8시인가요? 기차가 몇 시에 떠나지? 토트레노 페브기 티스 옥토니까 옥토, 예, 8시네요. 기차는 8시에 떠나. 예전에 출발 FM과 함께해서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씩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지금 시각 8시 8분 막 됐습니다.

영국의 작가 스테판 리처즈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꽃과 같아서 때가 돼야만 비로소 열린다. 6월 26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2번 작품으로 83번 중에서 4악장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 니콜라스 안젤리치의 피아노와 파브 예르비가 지휘한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연주였습니다. 류승무 씨입니다. 처음 방송 듣게 됐어요. 엊그제 공연 보고 온 뒤에 아침에 이런 좋은 음악 듣게 돼서 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주 놀러 올게요. 고맙습니다. 류승무 씨. 혼자 듣는 것보다 같이 들으면 훨씬 좋으니까 옆에서 같이 들을 수 있는 짝꿍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화 씨. 여중 때 아침 등교길에 학교 전체를 울리던 소녀의 기도랑 엘리자를 위하여 덕분에 클래식을 무척 좋아하게 됐습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1966년. 대구 제1여중 동기들 어딘가에서 저처럼 클래식을 좋아하고 있겠죠? 이선아 씨였습니다. 66년에 대구 제1여중 다닌 혹시 청취자 있으면 이선아 씨 이름 기억나는지 한번 더듬어 보시죠.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생상스 오페라 삼손과 델릴라 중에서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김봄 소리의 바이올린과 지안카를로 게레르가 지휘하는 브루츠와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습니다.

생상스 오페라 삼손과 델릴라 중에서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오늘은 기악으로 들었습니다. 김범수리의 바이올린과 지안 카를로 게레르가 지휘한 브로츠와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5705 쓰는 분입니다. 올해 봄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8시부터 30분간 출근 친구가 되고 있어요. 아침 시작에 평안을 줍니다. 5705 쓰는 분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0분간 알차게 듣고 계시네요. 4분의 3이 더 있긴 한데 5705 쓰는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773 쓰는 분입니다. 울산 송정에 살고 있는 4살 아들의 엄마입니다. 출근길에 잘 듣고 있어요. 집 나오면서 아이에게 라디오 틀어주고 나옵니다. 집에서 듣고 있을 우리 아들 재윤아 사랑해. 우리 아빠도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예, 떨어져 있지만 아 같은 라디오를 듣고 있구나. 엄마도 듣고 있고 아기도 듣고 있고 라디오는 연결입니다. 4773 쓰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4773 쓰는 분하고 5705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5367 쓰는 분은 어제 주민자치 기타반에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연습할 땐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발표회장에서는 엉망진창 별 생각이 다 드는 이 아침입니다. 감미로운 선율로 마음을 달래볼까 합니다. 괜찮아요. 5367 쓰는 분 무슨 걱정이에요. 이미 지나갔는데 그 시간 잘 헤쳐나가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미 지나간 일 축하드립니다. 5367 쓰는 분께도 커피 교환, 우유식빵 교환권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용기죠. 그 무대 위에 산다는 것은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파가니니의 뒤를 이어 카프리스를 쓰다. 연습곡. 그것도 대단히 난해한 기교로 가득 채운 연주회용 연습곡 같았던 파가니니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카프리스. 그 뒤를 이어 여러 작곡가들이 화려한 카프리스 이 기상곡을 줄줄이 작곡했습니다. 먼저 19세기 후반을 이끈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들입니다. 폴란드의 헨릭 비에냐프스키, 극한의 기교와 민첩성을 요구하는 8곡의 기상곡을 묶은 에트위드 카프리스를 세상에 내놨습니다. 또 스페인의 파블로 데 사라사트, 카프리스 바스크를 썼습니다. 그의 고향인 바스크 지방의 민속춤처럼 앞이 길고 뒤가 짧은 탄력적인 부점 리듬을 연속해서 흥을 더한 곡입니다. 고음과 속주, 하모닉스, 왼손 피치카토처럼 어려운 기교가 파가니니 못지않게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라사테보다 14살 아래 벨기에의 바이올리니스트 웨젠 이사이, 생상스의 피아노 연습곡을 편곡해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왈츠 카프리스로 만들었습니다. 기교적이고 험난한 여정을 두 악기가 함께 헤쳐나가는 이 편곡에 원작자인 생상스도 무척 만족했습니다. 세기가 바뀌고 20세기에도 무대 위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빛나게 하는 카프리스는 계속 작곡됐습니다. 몇 마디마다 빠르기가 바뀔 정도로 변덕스러우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윈 기상곡이 대표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마리오 카스텔루보 테데스코는 파가니니에게 바치는 악마의 카프리스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재밌게도 바이올린이 아니라 기타를 위한 곡입니다. 뛰어난 기타리스트이기도 했던 파가니니를 향한 경의의 표현이었습니다. 초연은 20세기 최고의 기타리스트 안드레스 세고비아가 맡았습니다. 생상스도 만족했다는 위젠 이사이가 작곡한 생상스 왈츠 형식의 연습곡 작품으로 52의 6에 의한 카프리스, 막심 헨게로프의 바이올린과 이안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고요. 이어서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카프리스
비엔루의 빈 기상곡.

프리츠 크라이슬러, 빈 기상곡, 막심 벵게르프의 바이올린과 이태만의 골란 피아노, 앞서선 위젠 이자의 생상스 왈츠 형식의 연습곡, 작품으로 52의 6에 의한 카프리스, 막심 벵게르프의 바이올린과 이안 브라운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한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6345 쓰는 분입니다. 커피 교환권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생에 가장 큰 선물인 이지호, 이지유, 13살 남매 쌍둥이의 생일입니다.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6년째 배우면서 클래식을 접하는데 조잘조잘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가들을 말할 땐 참 기특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발디의 4개 중에서 봄 신청한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지호하고 지유 잘 듣고 있나요? 축하해요, 13살. 서로 다투지 말고 음악처럼 사이좋게 행복하게 엄마랑 더불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비발디의 4개 중에서 봄, 리옹보노 269번,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줄리아노 까르미뉴올라의 바이올린과 안드레아 마코니 합시코드, 그가 지휘하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장구 이슬물입니다. 남편과 싸우고 병원 가는 차 안. 한 시간째 정막과 고요만 흐르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가 즐겨 듣는 클래식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었습니다. 화해하자는 신호일까요? 139 이슬물이었습니다.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싸우면 서로 먼저 말 거는 사람이 밥 사는 걸로 그렇게 해놔야 프로토콜을 정해놔야 나중에 편합니다. 두 분 다 현명하시네요. 거기서 말 더 안 하시고 정막과 침묵, 고요함이 있으니까 싸운 다음에 그 말 때문에 더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 있는데 현명하신 두 분이니까 현명하게 잘 화해하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식빵 뜯어드시라고 우유식빵 교환권 다정하게 뜯어드세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곡 이고르 크루토이의 아이고 이 곡 들으면 화해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첫 순간 리스트한테 프리마델라모레 테너 유시프 에이바조프의 음성입니다. 밴드 포스터가 지휘하는 런던 세션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뒤 당신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 배를 묶은 밧줄을 풀고 안전한 부두를 떠나 항해하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어차피 후회할 거라면 일단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요. 그러니 지금 당장 떠나라고 마크 트웨인도 얘기합니다. 할까 말까 혹시 망설이고 계신가요? 뒤늦게 아 그때 해야 됐었는데 후회하지 마시고 일단 밧줄부터 풀고 시작해보시는 거 어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

미첼 라히의 뮤지컬 Man of La Mancha 가운데 Impossible Dream, 브린 터펠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20년 후 나에게 물어보셔야죠. 했어야지.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도 가정음악도 도전합니다, 오늘. 그동안 렌토보다 느리게 잠시 쉬어갔었는데 낭독음악회 렌토보다 느리게로 오늘 2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청취자분들도 모시고 또 연주자분들도 라이브 연주로 모시고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